0: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실까요? 아멘. 주님은 이미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 MHz, 여수 중계소는 92.9 MHz 두 개의 주파수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 전남동부 극동방송 사랑했드란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핸드폰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폰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전남동부를 맞추시면 지금 듣고 계신 사랑했드란 전국 어디에서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9분 5초를 방금 지났습니다. 오늘 9507님께서 안녕하세요 PD님 빨래 돌리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안부 전해주셨고요. 우리 1316님께서도 PD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9507 이봉진 집사님도 반갑습니다 라고 귀한 문자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 하시며 사랑했드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실력이나 조건이나 경력은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이야기로 사랑했더란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이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은 항상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참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갈 때 그 위에 기름 부으심이라는 세상이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알파가 있더라고요. 그런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때에 일어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 성령 충만한 그 역사, 그 역사가 날마다 살아 숨쉬는 곳이 우리의 성전이요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축구가 그래서 멋지잖아요. 함께 하나처럼 움직여야 골이 들어가니까요. 한 사람은 드리블을 하고 누가 막아서면 그 수비수가 없는 곳으로 패스를 하고 내가 넣을 것처럼 골대를 향해 달려가다가도 결정적인 순간 허를 찌르는 패스로 상대를 교란시킨 뒤 내가 아닌 내 이웃이 그 골을 넣게 하는 그 영광을 받게 하니 말이지요. 바로 이번 목요일,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내일 수요일, 그 다음 목요일 저녁 7시 2026 나라사랑 축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에 골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듯 네 성공적인 개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어린이 합창단 700명은 또 각 지사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제주도, 광주, 목포, 포항, 울산 13개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연습을 하고 있고요. 또 그들을 지도하는 13명의 지휘자님들, 보컬, 안무, 반주 선생님들, 그리고 기도로 서포트하는 자모님, 자부님들. 또 저희 직원들은 무대는 무대대로, 무대 설치가 오늘부터 시작되거든요. 시설은 시설대로, 또 행정은 행정대로, 방송은 방송대로, 홍보는 홍보대로, 또 안내 전화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각자 역할이 다르지만 딱 한 곳만 바라보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달려갈 때에 각자 다른 사람, 다른 포지션들이 하나가 되잖아요.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번 목요일에 꼭 오셔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오지 마시고요. 일찍 오셔야 됩니다. 저희가 어제 6시 30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고 전화를 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6시부터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0: 하니까요. 일찍 오셔서 좋은 자리 앉으셔서 이왕에 보시는 거 은혜 많이 받으시고 실컷 100% 100% 누리시면 좋겠어요. 일찍 오시고요. 또 혼자 오지 마시고 손에 손잡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 이번 목요일에 남자 아나운서, 진행을 하게 될 남자 아나운서, 또 여자 아나운서 두 분의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제가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사회를 맡은 남자 아나운서는 여러분들이 그전에 좀 들어본 목소리예요. 바로 이 안내문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렸던 아나운서인데요. 누군지 한번 들어보시라고 옛날에 들려드렸던 스팟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두 명의 남자가 나오는데 이두명 중에 누가 이번 2026 나라사랑 축제 사회자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1: Though we gotta say goodbye.
2: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3: 말도 마르. 아주 그냥 흙 온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2: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3: 하지 마라.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2: 이? 에휴, 섭한 소리 마로.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3: 하지
2: 거지.
3: 마라.
2: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3: 좋아하지.
2: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3: 하지 마라.
2: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일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3: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2: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3: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2: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4: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0: 네, 이 스팟은요 오래전에 들려드렸던 스팟인데 이 목소리 중에 이번 2026 나라사랑 축제 사회자가 있어서 한번 추억의 스팟 들려드려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냅둬 하는 극동의 아버지. 극동의 아버지가 이번 2026 나라사랑 축제 사회자로 옵니다. 우리 남자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두 분의 목소리로 나라사랑 축제 한번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5: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4: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4: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5: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4: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 30분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5: 2026 나라사랑 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제가 천기누설 2026 나라사랑 축제

번째 두 분의 아나운서의 목소리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극동이 아버지로 우리 전남 동부 극동방송 우리 지역의 친근한 이건수 아나운서가 특별히 사회 보러 오니까요. 여러분 우리 건수 PD 얼굴 보러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6244님은요. 경북 영덕에서 우리 전남 동부 극동방송 사랑했더란 꼭 들어주는 네 열혈 팬이신데요. 이야기 해봤는디 5시간 걸린다고 안 된대요 라고 영덕에 사는 저는 천추의 한이옵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곡 넣어도 된다면 나로부터 시작되리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유창엽 집사님 5시간 걸리는데 오고 싶으셔서 마음 잡수신 것만 해도 정말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5시간 걸리는 경북 영덕에서도요. 와서 보고 싶어하는 2026 나라사랑축제. 우리는 진남실내체육관에서 하잖아요. 여러분 보러 오셔야지요.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정말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꼭 신청하시고요. 꼭 오시면 좋겠어요. 정말 아까워서 그래요. 여러분 이틀 후에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2026 나라사랑축제 꼭 오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손에 손잡고 기뻐하며 경배하세 삼천리반도 금수 강산 메들리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나가는 동안 혹시 아직도 망설이거나 모르시거나 신청 안 한 분 계시다면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축제, 축제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떨 하시오? 극동방송 들어보라. 은혜가 시원히 쏟아지네. 기쁨과 행복이 쏟아지네. 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안녕, 내 이름은 썸머 스페셜. 극동방송의 여름 제철 방송이지. 찌는 듯한 무더위가 시작되면 많은 청취자들이 날 찾으셔. 왜냐고? 나와 함께라면 찬양으로 시원하게 여름을 이겨낼 수 있거든. 말씀과 찬양이 가득한 방송, 지친 하루에 시원한 은혜 한 스푼. 어때, 이번 여름도 같이 해보지 않겠어? 좋았어. 그럼 오늘도 시원하게 출발해보자고. 진실은 언제나 하나. 여름엔 극동방송.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다르지만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갈 수 있는 비법 알려드립니다. 한 곳을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저산, 저 사람은 이산 바라보고 있으면 한 팀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여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 바로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지휘자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다 같이 바라보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찬양의 심포니 들려드리고요. 또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 속에 똑같은 고백 있으시지요? 주기도문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물과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같은 고백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가 부릅니다. 주기도.

아멘. 우리의 같은 고백.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모두의 소망이며 고백 맞으시지요? 오늘도 사랑의 뜰 안에 많은 분들이 문자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0782 우리 황경희님께서는요. 풀과 싸움하면서 사랑의 뜰안 듣고 있다고 해주셨고요. 우리 1316님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시면서 황경희 성도님을 응원해 주시네요. 1778님께서는요, 오늘도 극동방송 여전히 감사합니다. 정말 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올 나라사랑 축제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봉진 집사님은요, 또풀 치우시느라 고생 많으시다고 격려의 문자 보내주셨고요. 우리 2483님, 광양에서 듣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아님이신데요. 전남 광양시 날씨가 흐립니다. 오늘도 찬양방송 잘 듣고 있어요. 내일 모레네요. 목요일, 나라사랑 축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으로 행사가 잘 되시기를 바래요.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2061님께서는요, 모두 모두 합력하여 주님께서 멋지게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셨는데요. 우리 벨루스톤 힐링 카페 최화정 권사님이시네요. 권사님은요, 시간 날 때마다 방송사 오셔가지고요, 자원 봉사를 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큰 행사를 저희 전남동부 극동방송 몇안 되는 직원들이 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원 봉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처럼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6244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나로부터 시작되리 들려드릴게요.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7174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들려드렸는데요. 맞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하지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잖아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홀리원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들려드리면서 사랑했더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0: 그랬지. 처음에 발 뚫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했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여수 3일 교회 조율 학생의 낭독입니다.
1: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쓰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0: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첫째,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고해요. 하나님은 큰 음성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온 회중에게 친히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친히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돌에 새겨주신 이유는 이 말씀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록해 두신 말씀 그대로 직면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큐티한 것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불변하는 말씀에 내 삶을 붙들어매는 최고의 방법이지요. 25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는 그 영광과 위엄에 압도되어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 그들이 모세에게 나아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하면 듣고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죄인 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할 때 밀려오는 두려움이에요. 사람은 만유를 다스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지어졌어요. 그것이 창조 본연의 모습이죠.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만유 위에 있지 못하고 만유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돈 밑으로 세상 성공 밑으로 들어가 그것에 종노릇을 합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왜 밀려올까요? 다스려야 할 세상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에게 다스림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백성을 위해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중재자가 됩니다. 이는 그가 광야의 훈련을 거쳐 만유를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환난의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할 때 내 입술을 통해 전파되는 말씀이 곧 능력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직면하기 싫어서 귀를 막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만물 위에 서서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하나요? 아니면 만물 아래로 떨어져 끌려다니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둘째, 장막으로 돌아가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백성이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다 귀담아 들으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두려워 외치는 소리와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고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만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그

자손들까지 대대로 번영하고 영원히 복을 받도록 인도하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 겸손히 낮아진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복을 누립니다. 이어 하나님은 백성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세요. 백성을 그들의 삶의 터전인 가정으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십계명을 듣고 훈련받는 장소는 시내산이었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고 적용해야 할 진짜 선교지는 바로 그들의 장막인 가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큐티의 종착지는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장막으로 돌려보내신 후 31절에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하고 모세에게 따로 명령하세요. 모세도 지도자로 걸어갈 때 다른 어떤 사역보다 먼저 말씀을 들어야 했기에 하나님 곁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백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구속사로 해석하는 것이 곧 주님 곁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있든 장막 같은 가정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자리에 있든 내게 주신 처소에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요? 그 자리에 충실히 서 있나요? 말씀으로 살아내고 섬겨야 할 나의 장막은 어디인가요? 아까 음란에 치우쳐 살다 파산의 사건을 만나 말씀을 깨닫고 구원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10남매 중 막내인 저는 16살 때 어머니를 뇌졸중으로 잃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몇 차례 죽음을 생각하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지요. 고등학교 1학년 무렵에는 형의 인도로 교회를 다녔지만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사업으로 바쁘신 아버지는 용돈을 많이 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 돈으로 유흥 문화를 일찍 접해 방탕하게 살았어요. 결혼 후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주 수요일에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거래처에 자주 술 접대를 하고 뇌물을 뿌리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삼가 행하여 라는 32절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았지요. 주님은 2017년에 아내의 친구를 통해 저를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1년 뒤 20년 넘게 운영하던 회사가 망해 법인과 개인 모두 파산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 절망적인 순간에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수치스럽고 두렵긴 해도 값을 따질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가장 귀한 가족을 제 곁에 남겨두신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듣고 지키니 영육 간의 회복을 경험했답니다. 몇 년간 소식이 끊긴 지인들에게 연락이 와서 매번 프로젝트를 계약할 수 있었고 수백억의 채무도 면책받았어요. 그제야 저는 회사 부도와 광야 같은 생활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지 못하는 죄인임에도 저를 회개하고 돌이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돈과 음란 마귀가 항상 저를 노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저의 실패담과 함께 주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입니다. 32절 33절에서 모세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고 단호히 명합니다. 과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인간의 모습과 무관하게 하나님 편에서 조건 없이 거저주신 은혜의 언약이었어요. 반면에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행함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 시내산 언약의 가치관으로 다스려질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 깎이고 빚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걸어가는 성도는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나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고 율법주의나 형식주의에 치우쳐

0: 남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명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오늘 시내산 위에서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 울려 퍼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구하면서 내게 주어진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니 이리저리 치우치고 죄의 종노릇하며 탄식만 했습니다. 이제는 만유 위에 계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 사건과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장막에서 식구들과 지체들을 눈물로 섬기며 헌신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듣는 것에 머물지 않고 들은 말씀 따라 행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 가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0: 얘네 둘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야.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가서 투신을 했어요. 와,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급하게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게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달을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 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에 일치였어요.
1: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0: 방과후 아카데미와 초록어린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세종강교회 강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15번째 시간 추호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추호도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추호도 물러서지 않는다.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옛 어르신들의 표현 중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그 속에는 항상 방해나 불행도 함께 따라온다는 말이죠. 사자성어입니다.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그 변화무쌍한 상황을 대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은 두려운

일과 기쁜 일 그리고 염려스러운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얼마 전 교회는 큰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온 교회가 그 두려움에 휩싸인 거죠. 성령을 속인 것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현장에서 즉사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사역하는 동안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악귀가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로 인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사도들과 교회를 바라봤고 또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갓 태동된 초대교회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권위와 영향력이 강력해지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일이죠.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당시 권력자들의 직접적인 박해와 탄압의 계기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대적인 세상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교회 밖의 주동자는 다름 아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대를 정복해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권력과 결탁을 해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던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도들과 교회의 부흥을 시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시기하는 거죠. 특별히 그들은 신학적 정체성에도 큰 타격을 입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두 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도 문제겠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문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 집단이 가면 갈수록 더 부흥해가고 커져간다는 것은 그들의 신학과 신앙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문제의 원흉으로 지목된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붙잡혔던 사도들을 풀어주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 20절 내용인데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곧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했습니다. 한편 이 시각에 오늘 본문은 일렬로 쭉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일과 동시에 일어난 다른 쪽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헤드린 공회 공회원들이 원로들을 다 소집해서 전체 회의가 소집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활동과 교회의 부흥이 그들에게 그만큼 심각한 위협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죄수를 심문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내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감옥으로 보낸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사도들이 감쪽같이 모두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당혹감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 다른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감옥에 있어야 할 제자들이 성전에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가르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급파된 성전 경비대장과 그 부하들이 다시 제자들을 강제로 체포하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사도들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그들을 칭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신사적으로

사도들을 연행해 간 것 같습니다. 결국 사도들은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공회가 제자들에게 씌운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공회의 금지 명령을 노골적으로 불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이죠.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이것이 첫 번째 혐의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공회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했던 놀라운 치유 기적을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심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경고를 주고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금지령에 대해서 제자들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라는 말로 단호하게 대항합니다. 두 번째 혐의는 사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온한 가르침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불온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할 때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가득 넘치게 해서 예수를 죽인 책임을 공회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 두 번째 혐의입니다. 여러분, 본문 2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이 이름으로 그리고 이 사람의 피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회피하고 그 사람의 피를 자신에게 돌리려 한다라고 하는 이들의 말 속에는 이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죄책감과 두려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피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사람, 그 이름이라고 말하는 데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들의 죄책과 두려움의 증거였습니다. 그 죄책과 두려움이 사도들에 대한 박해와 협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은 이번에도 그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이런 대답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재확인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확인한 거죠. 오히려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다집니다. 그럼 본문 30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32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아주 짧게 요약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30절 31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복음을 압축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의 증인이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담대한 용기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결의에 찬 사도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공회원들은요,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 중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가운데서 중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일단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경고하면서 사도들을 채찍질한 후에 놓아주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호도 물러설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합니다. 날마다 있는 곳에서 그곳이 성전이든 집이든 혹은 삶의 현장이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복음의 적대적인 세력에 맞서는 담대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뜻으로 세상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추호도 물러서지 않는 제자들의 담대한 모습에는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성도의 삶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요, 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겁박하고 채찍질한 것이죠. 이 시기라는 말은요, 본래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리 있죠. 그 소리를 표현하는 의성어였습니다. 거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시기가 가득하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분노의 감정이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펄펄 끓는 물이 내뿜는 증기가 거대한 기관차를 움직이는 것처럼 그들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감정이 그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움직이는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의 폭발이 긍정적이고 선한 열매를 만들어낼 리가 없습니다. 끓어오르는 감정과 시기에 사로잡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제자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박해하고 채찍질하고 가혹하게 그들을 능욕했어요. 폭력성을 드러낸 거죠. 반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29절 32절인데요. 우리 29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보여주는 삶의 중심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명확한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말씀의 순종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씀 순종이 곧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더구나 순종하는 것이라는 표현은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동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 순간 삶의 동기와 동력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순종하다는 말은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말에서 유리한 말입니다. 그리고 설득을 당한다라는 말이 본래 의미예요. 또한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말은요, 믿음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은 같은 말이에요.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무엇이 먼저 와야 하는지 혹은 무엇이 우선하는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득을 당하는 것, 그래서 그 설득 당한 대로 가는 것, 바로 그게 순종하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려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철저한 신앙의 원리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순종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끓어오르는 감정이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끌어오르는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편한 감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틀어진 감정은 잘못된 선택의 원인이 되고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마땅한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믿음의 선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끓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열심히 수고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으로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담대한 삶을 지탱하는 두 번째 원리는 문제에 대한 반응과 해결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반응과 해결 방식이 달랐어요. 여러분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40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과 교회를 시기하고 심지어 두려움을 느낀 이 권력자들은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을 때리고 가혹하게 채찍질하고 위협했어요. 자신들의 불편한 감정과 이기적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과 수치를 느끼게 하는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자 상대방에 대한 억압과 폭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 41절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자들은요, 가혹한 폭력에 대해서 놀라운 반응으로 화답을 합니다. 전혀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은 것을 기뻐했어요. 겁을 먹고 단념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에 뛰어들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울해서 못해먹겠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 때문에 받는 능력을 기뻐했어요.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쉬는 날이면 가끔 영화를 봅니다. 주로 액션 영화를 봅니다. 생각 없이 보고 그냥 잊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유해 영화에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보복입니다. 선량한 시민으로 돌아간 특수부대 출신의 주인공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일어난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유의 주제가 이런 액션 영화의 대부분의 줄거리를 이루고 있어요.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어야 직성이 풀리고 당하기만 하고는 억울해서 못 사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화상이 이 영화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을 시기해서 감옥에 가두고 가혹하게 채찍질하는 권력자들의 모습에는 단 한 점의 공의도 없었어요. 자기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야심이 타인들에 대한 폭력과 능력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일을 겪고 있는 당사자인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오히려 그들 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기쁨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은 복수심 대신에 복음의 기쁨과 새로운 열정이 폭력을 대항하는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신의 고난을 연결합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의 문제를 십자가와 연결하는 것이 사도들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한 곳을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인데요. 본문이 좀 깁니다만은 우리 한번 천천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느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실천하기 결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의 악과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나중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같은 시대지만 사도 바울의 그리고 그들은 모른 채로 살았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이 말씀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실제 모습이고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입증된 성도의 행동 강령임을 삶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복잡한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깊이 깨닫는 것만으로도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슬퍼런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세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끓어오르는 감정이나 시기심 혹은 탐욕과 두려움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정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감정에 눌리지 않은 거예요. 함몰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과 폭력 앞에서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견디기 힘들고 버거울 때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더욱 의지함으로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9절 32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9절 32절 두 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시고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탱하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난이 기쁨이 되는 복음의 역설을 삶에서 실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자기 자신들에게 나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치유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회복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인생을 치료하는 치료약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생명의 원리로 삼은 것입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방식을 고수하는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요구하십니다. 물러서라, 포기해라, 그만하면 됐다, 할 만큼 했다, 괜찮아? 이런 말로 우리를 유혹하죠. 불편한 감정이나 시기심 혹은 불안함, 두려움이 지배적인

0: 세상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먼저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의 선택, 믿음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막연한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 생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단한 영혼의 반석에 순종의 닻을 걸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든지 간에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데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 역설 아닙니까? 고통이고 능욕인데 그것이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압도하는 그런 역설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는 사도의 고백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셔서 추호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요수세중앙교회 강주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1-7121 요수세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소망의 기도 광양 구략교회 조선영 사모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너무나 정이 안 가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있습니까? 악하다 못해 너무나 사악한 사람들이 당신 삶에 끼어들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죽여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숨이 멎을 것 같은 고통 중에서 숨쉴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길 바랍니다. 8월 11일 화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동부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플러스 친구 추가하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세요. 목사님과 사연 나누시고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면 긴급, 익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익명이라고 쓰시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목사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애청자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신 분들은 아멘이라고 쓰시고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여수 서등리교회 서생석 목사님 모시고 소망의 기도 함께합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이고요. 나무엔이 노래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 MHz 여수 중계소 92.9 MHz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수 서등립 교회 서생석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사모님.
0: 네.
1: 오랜만입니다.
0: 예. 네. 끈질기게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목사님?
1: 어렵죠. 네. 그러나 사모님 말씀한 대로 엄연한 현실이고요. 좀 지혜롭게 사랑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무엇보다도 이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0: 네.
1: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0: 네.
1: 기다려주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네.
1: 사모님 말씀한 것, 멘트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그런 감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그 영혼에 대한 우리의 그 넉넉함이 좀 품고 받아들이는 그런 여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위한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끝까지 좀 품되 결국 물러서지 않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좀 생각되어지네요, 사모님.
0: 아멘. 목사님께서 사랑이 많은 분이신 줄 알고 있었는데 말씀 속에서 다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또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는 네, 그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많은 사랑을 가지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연 나누기 전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네. 나누는 거.
1: 예. 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전남 극동방송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함께하시는 이 소망의 기도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사모님을 통하여 또 우리가 생각하고 또 품어야 할 영적 멘트를 허락하신 거 감사하고 참 어떨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좀 기다려주고 또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그 영혼이 새롭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또 기도하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시간 오늘 또 사연을 안고 특별히 정말 끝없는 고난과 연속 속에서 오늘 또 정말 신라 같은 희망을 안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0: 치유와 회복과 견디는 힘과 말씀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시간 사모님과 우리 또 이진아 피디님 붙드시고 이 시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듣는 모든 청취자들 사연을 올신 모든 분들에게 새 힘이 이루어지는 놀란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여러분들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눠보겠습니다. 6652번님께서 문자로 사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늘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헌신적인 수고와 실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진가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시는 모습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들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6652번님은 집사님 부부를 참 사랑하시는군요.
0: 그렇죠.
1: 네.
0: 중보 기도 제목이네요.
1: 네.
0: 그 참 믿음의 헌신적 수고를 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헌신의 수고는 우리 하나님 인정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경건히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도 있는데 오늘 6655님이 기도하시는 그 전도, 그러니까 중보 기도 대상자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6656님이 교회 집사님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드린 기도와 이 6656님이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짐으로 정말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이 집사님 이들이 힘을 얻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며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혹시라도 그 자제된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성경 말씀에 경건히 살아온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 앞에 다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심을 믿고 더 견디고 또 이겨내는 귀한 분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든 대로 거듭을 믿습니다. 이번이 사랑으로 역사하심에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아름다운 종교와 지위를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고 우리 6655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삶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분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2876번님의 사연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좋은 주님의 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를 보내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목사님?
0: 당연하죠.
1: 네, 너무 중요한 또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0: 그렇죠.
1: 네.
0: 청빙 과정 속에 먼저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고요.
1: 아멘.
0: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지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그 교회에 맞는 목회자를 하나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 우리의 기도가 또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정말 과정도 또 결과도 또 교회가 새롭게 일어서는데 놀란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아멘.
0: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1: 아멘.
0: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2876님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의 중보의 힘을 믿고 하나님 응답하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 사연 올렸는데 특별히 하나님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 종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관에 있음을 믿습니다.
1: 아멘.
0: 이 과정 안에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정말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온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청빙 과정에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한마음 한뜻 되게 하셔서 청빙 과정 그리고 청빙 이후 모든 일이

0: 은혜롭게 흘러가게 하심으로 교회가 분리되어 일어나는 놀란 초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하나님이 이 놀란 선한 역사를 이루심으로 우리 2876님에도 복이 되고 모든 성도에게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됨을 믿고 우리의 강구에 주께서 귀를 기울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여기서 목사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으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뭔가 성도님들의 마음에 좀 들지 않게 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0: 예.
1: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님들이 고민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하나님이 네. 그럼에도 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1: 아, 예. 네. 기도에 응답해서 오신 분이니까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더라도 잘 섬기고 함께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0: 예.
1: 네. 자,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8593번님의 사연이고요. 평생 돌덩어리 같은 남편이 너무나 밉습니다. 가족 본인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없는 남편. 아무리 주님처럼 생겨도 고마운 줄 모르고 돌덩어리 같은 남편이 너무나 밉고 야속하고 원망뿐인 이 마음에 미움이 가시고 주님의 평화를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 청합니다.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표현을 참 잘하셨네요. 돌덩어리.
0: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있는데 아무튼 표현을 잘하셨다는 의미는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다는 그 의미죠. 네, 의미고
1: 이 표현으로 또 자신의 마음이 표현될 수 있었나 봐요. 8593번님께서.
0: 그렇죠.
1: 네.
0: 아, 그런데 한 번 좀 이런 오늘 이렇게 사연을 올리셨으니까 이 돌덩어리 같은 남편이 마음이 했는데 남편을 좀 궁리를 여기는 마음도 있으면 좋겠다.
1: 아멘. 그렇죠.
0: 왜 돌덩어리가 됐을까.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1: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정말 예. 필요하죠.
0: 네. 그렇죠. 네. 이런 삶의 과정 속에 얼마나 남편이 답답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 관계 속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거라 봐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내가 좀 접근하시면 좋겠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변화시켜요.
1: 하나님은
0: 변화시키는 마음은 뜨거운 사랑이고요.
1: 아멘.
0: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이 있는 줄 믿고
1: 아멘.
0: 이 과정은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호 구사님이 남편을 향한 솔직한 감정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하나님이 추후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두드리는 또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궁휼히 여기시되 이 남편을 대하는 우리 아내의 마음도 하나님 넉넉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덩어리라는 이 단어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그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짐과 그 아픔에 그 마음이 다쳐져서 이런 마음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기심으로 돌덩어리가 깨어지는 역사 아니 녹아내는 역사 그 녹아내는 역사가 따뜻한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남편의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이 놀란 마음의 역사가 남편이 아내를 돌보고 또한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는 그 마음에 이렇게 원망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이 가정이 이렇게 새롭게 일어서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정말 주님의 평화를 간절히 간구하는 이 마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간구합니다. 이 가정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그 온기가 이들의 부부 가운데 흘러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당신의 거룩한 사랑을 믿습니다. 좋은 소식 들려주고 새롭게 도약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이어지는 사연 4245번님의 사연입니다. 친한 언니딸 친조카 같은 효진이가 친구들과의 관계에 힘들어하다가 자퇴하고 오늘 금종고시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시험 잘 치게 해주시고 좋은 성적 받아서 원하는 대학 꼭 갈 수 있도록 간절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효진이 마음의 상처와 엄마인 언니의 마음의 상처도 만져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참 사람은 어려워요. 어찌 됐든지 간에.
1: 그렇죠.
0: 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1: 그런데 우리
0: 힘든
1: 효진이,
0: 일이셨어요.
1: 예, 네. 부모님, 효진이가 자퇴를 했고 이제 검정고시 시험을 치고 있다는데 아무튼 격려하고 싶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살면서 이 친구들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가 어렵잖아요. 사람 말씀한 대로.
0: 그러나 너무 어렵죠.
1: 이 아픔을 딛고 네. 오늘 시험 잘 치르고 그리고 우리 효진이의 새로운 삶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0: 아멘.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존귀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4245님 언니를 위한 기도 제목 특별히 조카 우리 효진이라는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먼저 간구합니다. 우리 효진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검정고시 이렇게 준비하여 치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그동안 준비하고 애썼던 만큼 이 검정시험 결과가 잘 치러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좋은 결과 있게 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주시길 원합니다.
0: 아멘.
1: 우리 효진이가 관계 속에서 이런 아픔이 더 넓은 마음으로 관계 속에 더 풍성한 마음으로 더 성숙하게 하시고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 모든 대인관계의 그 넉넉함으로 앞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아멘.
1: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이 효진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더 좋게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서가는 복된 가정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42450님에도 은혜 주셔서 늘 사랑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 시험 잘 치를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결과 일어날 줄로 믿고 우리 효진이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합하여 하는 기도가 더욱 힘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으신 사연들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뻐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찬양 듣고 가겠습니다. 극동방송 의린이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빛을 들고 세상으로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0: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1: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0: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

0: 팬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1: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0: 2026 나라사랑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2: 목사님.
3: 예.
2: 아, 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될 나라사랑축제. 이제 정말 딱 2일 남았습니다.
3: 예, 그러네요.
2: 네.
3: 아주 귀한 정, 일입니다.
2: 네. 네. 우리 극동방송팀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주신 다음 세대에게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장인데요. 정말 개국 11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합니다. 아마 다음번 나라사랑축제를 우리 지역에서 보시려면 12여 년은 더 기다리셔야 할 건데요. 이번에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우실까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내체육관 정말 시원하고요. 행사는 7시부터 시작이지만 입장은 6시부터 시작합니다. 예약 오시는 거 일찍 6시부터 오셔서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큰 은혜 받으시면 좋겠어요. 선착순 입장이니까요. 빨리 오시면 좋겠네요. 2026년 나라사랑축제를 위한 기도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너무 감사하고 좀 저도 이 지역을 사랑하고 전남 곡동을 사랑하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놀라운 행사가 이루어진 것. 700명의 그 하모니가 얼마나 아름답게 그 역사할까 기대가 되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아멘.
3: 특별히 좀 알려드릴 것은 6시에 입장되지만 7시에 특별 공연이 있는 것 같아요. 31사단 군악대가 있고요. 또 여성 합창단이 있으니까 7시부터 이 공연이 시작된 걸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좀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사랑 축제 하나님 계획하시고 이 놀란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나라사랑 축제를 통해서 우리 전남 동부 땅이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이 역사 이래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성도들이 많은 은혜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이 동부 지역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는 놀라운 비전의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합창단 700명이 기도하며 연습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이들이 쏟아내는 그 하나님의 하모니가 정말 이 지역을 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를 울리는 놀란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 아,
3: 이 일을
2: 네.
3: 통해서 하나님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특별히 우리 합창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꿈을 꿈꾸고 있는 모든 세대들이 소망을 갖고 비전을 꾸고 꿈을 꾸는 그래서 정말 경제인 또 교육자 예술인 또 정치가 하는 아름다운 인물들이 꿈을 배양하는 꿈을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머지 차질이 없게 해주시고 정말 이 행사가 이 동부지역을 살리고 전남 국동방송이 아름답게 복음의 역사에 이어가려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2: 아멘.
3: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고 이 행사 속에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2: 아멘.
3: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2: 아멘.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삼는 지독한 이기심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할 때 반드시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시고 지혜롭게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기도 사연입니다. 9640번님의 사연이고요. 저는 4남매의 엄마입니다. 남편은 저와 청년 때부터 거의 15년째 교회에 나가고 있지만 입술로 찬양하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기와 영화보실에서 예배 드릴 때도 거의 핸드폰만 잡고 있습니다. 제 남편이 이번 주부터 찬양도 하고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0: 보통 아내분들이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남편분들이 아내 보시기에 신앙이 없어 보이거나 제대로 한다고 보여지지 않을 때 그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1: 예, 예, 그래 네. 현실이죠.
0: 알고 보면 또 보기와는 다르게 남편분들이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1: 그 반대도 역전. 남편이 네. 충만하면 아내가 좀 그렇고 아내가 충만하면 네. 남편이 좀 이런 역전 현상들이 있는데 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 갑작스런 은혜가 부어질 때 또 남편이 남편 아내의 기도대로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성경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9640님 산남의 엄마로서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 또 남편의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 가정,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아멘.
1: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또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신 아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아기와 영아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아이 속에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영아부 예배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분들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사랑 남편을 하나님 궁휼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인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또 그 역사를 통해 삶이 변화되는 놀란 계기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고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 남편을 세우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좋은 소식 들려줄 줄 믿고 이 가정의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으로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정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사연을 나누고 기도하는 동안 소망의 기도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사람이 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수 서덕리 교회 서생석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신 줄 믿고요. 모든 기도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수고해 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아멘. 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얼마나 나를 참아주고 또 참아주면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깊이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을 똑바로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착각 속에서 벗어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이진아 PD 진행의 고략교회 조선영 사무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여수세계선박람회 성공개최기원 2016 나라사랑축제를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화려한 종합예술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됩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 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영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0: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게.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와서 투신을 했어요. 와,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스팟에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넉넉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지었어요.
1: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1: 여수 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0: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0: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 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1: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 30분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0: 2026 나라사랑 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세계선 박람회 성공교체를 위한 2016 나라사랑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여수 서덕리교회 서승성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남 동부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여수선 박람회 성공을 위한 2026년 8월 13일 나라사랑축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준비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전남 실내체육관을 채우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많은 시민들과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는 700명의 어린이 합창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이들의 맑은 찬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모든 참석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질서와 기쁨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을 통해 지역교회가 더욱 연합하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소망이 더욱 힘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여름 수련회 기간 교회들이 맞춤형 연합수련회를 통해 개별 교회가 채우기 어려운 다음 세대 사역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3: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소속 신내교회와 도남동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최근 신내교회에서 첫 공동 청소년부 수련회를 열고 학생 56명 등 모두 85명이 참여하는 수평 동역형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각 교회 전도사 3명은 소수의 학생들을 모아 신앙적 에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제주 행원교회와 경기 부천 복된교회는 청년 공백과 선교 현장 필요를 결합한 상호 보완형 수련회를 마련해 지난 2일까지 복된교회 청년 44명 등 성도 68명이 제주에서 행원교회 청소년들과 예배하고 교제했습니다. 서울 승동교회는 가평 승동기도원에서 14개 교회의 학생과 인솔자 150명이 참가한 자원 나눔형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무료로 개최했습니다. 고상범 주일학교 사역자 연구소장은 맞춤형 연합수련회와 관련해 교회가 무엇을 갖추느냐보다 무엇을 함께 나눌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2: 한국교회연합이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인천 예일교회에서 8.15 제81주년 광복 제78주년 건국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예배에서는 김은호 오륜교회 원로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수도권 교회들이 모여 하나님이 허락한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한교연 대표회장 천환 목사는 복음이 처음 전해진 인천 예일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개최한다며 교파와 지역을 넘어 나라 사랑과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무빈소 장례와 주례 없는 결혼식 등 통과 의례의 간소화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교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던 경조사 동행 목회가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섰습니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조사한 결과 무빈소 장례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72.1%, 빈소 없이 치르는 장례도 충분히 예의를 갖춘 방식이라는 동의는 77%에 달했습니다. 또한 본인 장례를 빈소 없이 치를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71.8%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장례 지도사인 이춘수 목사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조문객이 줄면서 무빈소 장례가 확산하고 있지만 빈소가 없더라도 염습과 발인 등 교회의 목회적 돌봄 사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식 역시 주례 없는 예식이 늘어나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 상가교회의 환경, 예식 시간의 단축, 예비 배우자 배려 등을 이유로 교회 밖 예식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강성호 교수는 절차의 간소화와 별개로 혼인과 장례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언약을 맺고 천국 소망을 확인하는 공적 성격을 지닌다며 교회가 성도의 죽음과 결혼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목회적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대 마약사범이 늘고 30대 이하 마약사범이 전체의 60%를 넘어서는 등 마약범죄의 저연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한국교회의 예방교육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5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 3,403명으로 3년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0대 마약 사범은 674명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했으며 20대와 30대를 합친 비중 역시 59.4%로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과 텔레그램 등 비대면 거래로 청소년 노출이 쉬워진 만큼 교회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한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이승욱 국립부경대학교 외래교수는 자녀에게 약물 중독 정황이 나타날 경우 범죄자 취급하며 다그치기보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회복을 함께 돕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가나에서 35년을 살아온 한국계 1.5세 선교사 자녀가 주한 가나 대사로 부임해 매일 아침 찬양과 기도로 대사관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임한 최고조 주한 가나 대사는 매일 아침 9시 대사관에서 찬양을 부르며 신앙 고백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최 대사는 지난 1992년 예장합동총회 세계선교회 최용순 선교사를 따라 가나로 건너가 현지 학교를 다니며 문화를 체화했고 통신유통업체와 핀테크 기업을 설립해 성공을 거둔 뒤 외교가에서도 이례적인 한국계 주한대사로 발탁됐습니다. 최 대사의 신앙은 자녀들에게도 이어져 둘째 아들 최강 사무엘 군은 서울 한남 오거리에서 직접 작성한 전도지를 나누며 거리 전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고조 대사는 선교사 자녀들은 현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준비된 자원이라며 한국교회가 이들을 미리 훈련해 사역 동반자로 세우는 선교적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31도, 순천 32도, 광양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0: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1: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0: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0: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0: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 2026 나라사랑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주로 감동하는 편이세요? 자주 감동해야 더 행복하다라는 전문가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대체로 감동하는 순간은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뭐 한국 선수가 메달을 땄을 때, 유명 예술 작품을 마주했을 때, 정말 많고 다양한 부분에서 감동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감동적인 순간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요? 감동의 효과도 정리가 돼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낮추고 행복감을 높이는 효과, 자기 비하를 멈추게 하는 힘, 걱정과 고민이 사소해 보일 수도 있다고요. 감동의 효과가 정말 크죠. 자주 감동하면 할수록 얻는 게 많아지는데, 감동도 연습이 필요해서 감동 훈련법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끄고 산책하기, 일상에서 발견한 아름다운 것들 사진으로 남기기, 하루에 한번 예쁜 하늘 올려다보기, 크고 작은 감동 경험 기록하기, 가치관을 넓힐 책 읽기 등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바로 감사하기입니다. 감사하기가 정말 가장 좋은 감동 훈련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늘 감사하다 보면 작은 일에도 더 감동할 수 있겠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감동으로 더욱 건강한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감사에 관한 찬양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찬양과 찬송으로 한 시간 풍성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기나소 라고 줄임말로 적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이어갈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배경에서 보면 다윗은 아직 20대입니다. 그는 20대에 이처럼 지독한 고난의 세월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겪은 시련과 고난이 이리도 지독할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가 시편 31편에서 증거하는 중요한 내용은 그 지독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아뢰며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처한 현실이 하나님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어떤 현실보다 더 중요하고 강력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이는 결코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그는 지독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짜증나고 흥분해서 얼굴부터 이상해질 텐데 다윗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을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칠게요. 지금까지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0: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수혜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썼다가는 혐오 표현이라고 간주되어 소송당할 수 있는 이른바 혐오 표현 금지 법안이 통과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 스웨덴에서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여 소송을 당하고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악해 그린 목사님인데요. 이후에 항소하여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임을 인정받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악해 그린 목사님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설교했다가는 소송을 저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위축 효과를 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시며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이런 죄된 법들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8월 1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 다녀오셨나요? 시원한 바다나 계곡으로 훌쩍 떠나고 싶은 요즘이죠. 이 휴가 고민도 우리에겐 참 행복한 고민인데, 북한에도 여름 휴양지로 이름난 곳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원산인데요. 최근 평양과 원산을 오가는 북한에서의 비행기가 떴다고 해요. 평양에서 원산까지 3, 40분 정도면 간다고 하는데, 과연 이 비행기를 타고 원산으로 피서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은 그 북한 주민은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은 주로 평양의 당 간부나 외화를 가진 이른바 돈주 같은 부유층이 이용하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일부 과학자나 근로자들도 이용할 거라고는 하지만, 대다수의 주민에게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여름 휴가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가깝죠. 이 비행기뿐만이 아닙니다. 물놀이장이나 이름난 해수욕장은 일부 주민들에게 그 입장료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입장료가 없는 동네 하천이나 계곡을 찾아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고 하죠. 같은 무더위를 보내고 있지만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남과 북을 위해서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출발해 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남과 북이 복음 통일된 그날, 여름 수련회를 같이 갈 그날을 기다립니다라는 소망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요. 어디서 무엇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주세요.

오늘의 워십의 첫 찬송,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양 함께 올려드렸고요. 수원에서 출석 체크합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와주셨어요.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꼭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세요. 아멘. 그리고 5112님도 저는 5호선의 종착역 주변의 초등학교 보안관입니다. 방학 중에도 돌봄 학생들 교통안전을 지원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남겨주시면서 와, 이 무더위에 너무 고생 많으세요. 충성 샬롬이라고 문자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5703님 강남으로 이동 중에 전철 안에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셨어요. 와, 여러분이 계신 곳곳에서 함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으면서요. 오늘의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나누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또 무엇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광주에서 음식 배달하시면서 방송 듣고 계시는 2261님. 아, 오토바이 타시면서 배달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무더위에 승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에 1시간, 많아야 3시간 정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북한 땅, 그리고 입장료가 있어서 해수욕장도 가지 못하는, 여행을 가지 못하는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그곳에서 잠깐이라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의 마음으로 해피데이 매일같이 출석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같이 신청해 주세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북한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0091님. 이 소망은 정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다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너무 귀한 소망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원산 땅에서, 평양 땅에서 한창 지금 여름 수련회가

진행 중이잖아요. 성경학교가 진행 중인데 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다음 수련회가 북한 땅에서 북한에 있는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이 소망을 울산에서 같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신 0091님 출석 인사 선물 보내드릴게요. 화성에서 출석하고 계시는 2018님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찬양 더 올려드리고요. 찬양 후에는 매일같이 만나보는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화되는 시간, 오늘의 통일 배우기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 통일의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 오늘의 통일 배우기. 하루에 두 가지 상식으로 이 퀴즈 시간 함께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는, 복음 통일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는 2720님,

그리고 오늘도 절로 감사함을 느끼며 기도를 올려드리는 5703님도 오늘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이 문제 꼭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여행을 떠날 때 기차표나 버스표만 끊으면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죠. 하지만 북한의 주민들은 사는 곳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양에서 개성에 가는 것, 개성에서 원산에 가는 것, 이렇게 지역 간에 이동하는 게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친척을 만나러 가거나 결혼식에 참석하는 일이나 또 개인적으로 다른 지역을 가려고 해도 그냥 그저 그렇게 떠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북한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이 평양에서 원산으로 여행을 비행기를 타고 갔던 그 북한 주민들도 이거를 발급을 받아서 이게 꼭 있어야만이 그렇게 비행기를 탈 수가 있는데요.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지역 간의 이동도, 걸어서 가는 뭐 차를 타고 가는 이동도 이게 꼭 필요합니다. 1번 여행 증명서, 2번 주민등록증, 3번 관광 여권.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연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여행 증명서일까요? 주민등록증일까요? 관광 여권일까요? 정답 뇌물이요 하신 분이 계신데, 아마 이 필요한 이거를 발급을 받으려면 뇌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 오늘도 계속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8311님, 이렇게 상식 퀴즈 통일 배우기를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당장 마음만 먹어도 뭐 시간과 다 허락이 된다면 서울에서 저 부산으로 바로 갈 수도 있잖아요. 하루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 땅에서는 자유롭지 않죠. 어떤 게 필요할까요? 마치 뇌물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이건 무엇일까요? 오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1번 여행 증명서일지, 주민등록증일지, 관광 여권일지. 오늘도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아, 오늘은 근데 먼저 또 정답을 나누기 전에 한 분께 그래도 드리면서 가고 싶어요. 새싹회원이신데 8630님, 이건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네, 진정 사모하는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문제 정답을 기다려봤는데요. 4447님이 보기 한 번만 더 내주세요라고 찬양이 막 시작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북한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가 문제였고요. 1번이 여행 증명서, 2번이 주민등록증, 3번이 관광 여권입니다. 여행 증명서가 필요할까요? 주민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관광 여권이 필요할까요? 북한 주민들이 옆 동네를 가려고 해도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하죠. 북에서 온 북한이 고향인 동료가 있어서 그쪽 사정은 자주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바로 우리 정답을 이렇게 도전해 주셨던 1926님도 계셨고요. 그러면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고 계신가 봐요. 가끔 저희도 함께 찾아와 주셔서 들려주세요. 하루속히 통일되어서 남북한이 같이 주님 안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매일같이 기도하고 계시대요. 3580님.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계셔서 정답까지 맞춰주셨나봐요. 우리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아직 정답 기다리고 있어요. 정답을 발표하기 전에 몇분더 선정을 해보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새벽 예배 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강산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5084님, 아멘. 우리가 오갈 수 있는 그 지역마다 분명 그곳에는 예배 처소가 세워졌었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세워지겠죠? 그 소망을 붙들면서 남과 북이 함께 오갈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5084님께도 선물 보내드리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여러분의 정답을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여행을 떠날 때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도 아니고요. 북한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날 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친척의 결혼식을 가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조금은 돈이 많은 지도부층이나 그런 층들이, 그런 주민들이 뭐 평양에서 원산을 가거나 피서를 갈 때도 이게 꼭 필요합니다. 1번 여행 증명서, 2번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3번 관광 여권. 샵 1069번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룩스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통일 배우기 문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때, 이동할 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였어요. 정답은 1번 여행 증명서입니다. 려행증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검색을 하신 걸까요? 우리 북한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려행증이라고 부르고요. 여행 증명서가 따로 필요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도 참 쉽지가 않죠. 우리처럼 뭐 동사무소 가서 발급해 주세요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에 왜 가는지 그 목적과 행선지와 또 소속 기관 신청하는 사유들을 일일이 다 검열을 받고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북한에서는 걸어서 옆 동네 또옆옆 동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지하교회에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그분들의 여정은 어떤 여정일지 우리 이렇게 퀴즈를 이런 상식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정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죠. 1번인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하셨던 2589님. 같은 나라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허가를 받는다는 게참 속히 통일이 되어서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2589님. 이 기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실 거죠. 선물 보내드리고요. 2주 전에 중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날씨 때문에 백두산 천지를 못 보았어요. 속히 통일되어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1번 여행 증명서입니다.

북한 땅에서 백두산을 갈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머지 않은 줄 믿습니다. 8448님도 함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승리합시다 하시면서 여행 증명서 보내주셨던 8783님도 정답 맞춰주셔서 보내드리고요. 여행 증명서 즐거운 오후 되세요 하셨던 2520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함께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가 또 이어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선물 못 받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함께 도전해 주세요. 요즘은 보통 여행을 갈 때 여러분 기차를 타거나 뭐 차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해외로 가는 경우도 많아서 그리고 국내에서도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죠. 우리나라에는 여러 항공사들이 있는데 뭐 제주나 부산 같은 국내선을 오가는 항공사까지 적지 않죠. 세계 여러 나라로 오고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이 항공사가 몇 군데일까요? 북한에서는 운영하는 항공사가 몇 군데일까요? 이건 저희가 주관식으로 한번 내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북한에서 오늘 오프닝에서 나눴던 것처럼 평양에서 원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던 북한의 주민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북한에 들어가는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항공사가 북한에서 운영하는 항공사가 몇 군데일지 한 군데일지 두 군데일지 세 군데일지 다섯 군데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게 참 쉽지가 않지만 오늘 이 문제도 생소하게만 보이지만 분명 이 항공사 이 비행기를 통해서도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있으리라 믿으면서 과연 그 통로는 몇 군데일지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변화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로 북한에서 운영하는 항공사가 몇 군데일지 지금 한 군데도 나왔고요. 두 군데도 나왔고요. 이게 참 많아질수록 복음이 들어가는 그 길목이 비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망도 나눠보면서 정답 기다리면서요. 우리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신청 찬송도 되나요 하셨던 청취자분 계세요. 4009님 보내주세요. 신청 찬양도 기다릴게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하리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북한 땅에도 복음의 빛이 환히 비추일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 정답을 2분 정도 더 기다려볼 텐데요. 북한에는 항공사가 몇 군데 있을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안고 이 비행기를 분명히 타고 갈 이 항공사가 몇 군데 있을지가 문제였어요. 한 군데일지 두 군데일지 세 군데일지 주관식으로 내보고 있는데 한 군데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세 군데까지 나왔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정답을 기다리면서 또 OFP데이와 함께해 주시는, 우리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협찬 소개 바로 이어갈게요. 오늘도 문자와 퀴즈 정답 또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 드리는 OF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 정답은 그래도 제일 많은 데가 세 군데였어요. 한 군데가 가장 많았고요. 가장 많았던 정답 한 군데가 정답입니다. 고려항공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1950년대부터 있는 항공으로 알려져 있는데 90년대 이름을 바꿔서 고려항공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국제선은 평양을 중심으로 중국 베이징, 선양 또 러시아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물론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철도로 주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이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까지 가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이렇게 국제선뿐만이 아니라 북한 내에서도 돈이 많은 층, 엘리트층 이런 분들은 또 평양에서 원산까지 3, 40분이면 오가는 여행길에 오르기도 한다고 하죠. 하지만 앞서 첫 번째 그 문제처럼 비행기를 운항한다고 해서 누구나 표를 사서 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쉽게 누리기 어려운 우리에게 일상이 일상이 하는 북한 땅의 모습인데요. 기도가 정말 더욱 구체화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한 곳 정답 보내주셨던 6490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화되어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70대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하시면서 7670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답 도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기도의 약속을 받으면서 우리 7670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출첵합니다. 세 군데요. 북한을 오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세 군데이지 않을까요? 하셨어요. 4447님. 일단 북한에서 운영하는 비행기는 한 군데인데 세 군데, 다섯 군데, 서른 군데 우리 오갈 수 있는 그 지역들이 더 많아지리라 믿습니다. 물론 그 방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때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 복음의 통로가 열리는 거겠죠. 그리고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의 변화의 바람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열악한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라고 하시면서 3874님도 보내주셨고요. 극동방송의 복음 전파 70년을 함께 하면서 저도 같이 기도합니다라고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주신 분 계시고요. 세 군데가 아닌가요? 새싹회원님 퇴근하면서 보내주셨어요. 북한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끔 틀린 문제가 더 오래 남을 때가 있죠. 7791님 더 오래 남으실 자신 있으신가요? 더 오래 우리가 기억하고 더 오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791님 오답을 보내주셨지만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아, 이분의 문자로 이분의 이 기도의 한 줄로 오늘 인사드리고 싶네요. 2737님의 문자인데요. 하늘길도 바닷길도 활짝 열려서 북한으로 선교 가는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상에서 평범하게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이 더 이상 아니게 된 것 같아요. 북한에 항공사가 몇 군데 있는지 알아? 북한의 유명한 피서지가 어딘지 알아? 라는 질문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기도로 복음 통일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지만 2737님의 고백처럼 하늘길도 많이 열리고 바닷길도 활짝 열려서 성경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고 오고 갈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더 많이 쓰여지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링크로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나진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여수세계선 박람회 성공개최기원 2016 나라사랑축제를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화려한 종합예술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됩니다. 선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흥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1: 여수 세계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0: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0: 보내주세요.
1: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 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0: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 2026 나라사랑 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하고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한다.

0: 동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11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투시하십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말씀.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먼저 마음으로 기대하는 힘이죠.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을 믿듯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더 기대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는 14일 목요일 어린이

합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까지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한 곡 한 곡 연습을 하면서 믿음으로 준비를 해왔을 텐데요. 그 작은 목소리가 모여서 큰 감동이 되는 무대, 또 한 사람의 찬양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썸머 스페셜, 또 설렘과 동시에 두근거림으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함께 출발해봅니다.

0: 아버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1: 아들아, 아직도 더운 게냐?
0: 아버지, 지금 여름인데 더운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1: 이런 바보, 아직도 그걸 모르다니.
0: 아버지, 그게 뭡니까?
1: 그건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이다.
0: 아버지, 썸머 스페셜이 뭡니까?
1: 썸머 스페셜은 시원한 찬양, 은혜로운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여름 특집 방송이다.
0: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아버지, 벌써부터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1: 아들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들으러 가자꾸나.
2: 썸머 스페셜, 썸머 스페셜.

0: 네, 앞서 들으신 찬양 참된 예배자야, 히즈윌의 음성으로,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선영진, 그리고 브릿지 임팩트의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가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찬송의 시간이죠. 찬양의 시간이고요. 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울려지는 우리 심령의 더위를 하나님 말씀과 찬송으로 식혀가는 그런 시간, 또 의미 있는 시간,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를 했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또 부천 더드림교회 엄유한 목사님 칼럼으로 준비를 했고요. 탈북미 목회자의 또 음성인 것만큼 또 우리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각자의 감동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감동을 함께 또 오늘도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무더위가 한창인 지금 썸머 스페셜을 통해 여러분들의 더위를 시원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기 위해 15년 전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와서 부천 더드림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엄유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방송 가족 여러분과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염려와 걱정은 해가 될 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고 상황을 바꿔주지도 않으며 오히려 마음과 몸만 지치게 만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염려는 늘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끌어와 마음에 얹어놓고는 혼자서 무고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다 보면 정작 오늘은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지나가 버립니다. 염려는 친절해 보이지만 실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길을 밝혀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마음의 공간을 차지한 채 우리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이 다가온다고 계속 걱정만 한다고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 못 자고

집중력만 떨어집니다. 하지만 차라리 그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푸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프지 않을까 계속 건강에 신경 쓰고 염려만 하면 몸은 그대로인데 스트레스만 증가하고 오히려 면역력만 저하되어 몸은 더 나빠집니다. 경제적인 걱정이 찾아와서 앞날이 불안하다고 밤새 걱정만 한다고 통장 잔고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염려는 문제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잃게 만듭니다. 내일을 오늘 안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살아도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개의 적이 있는데 하나는 어제에 대한 후회요, 다른 하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보다 환경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급동 방송 써머.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두시왔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그리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로 함께하셨고요.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또 이렇게 찬송이 울려지는 시간 두시왔습니까?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늘 애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리고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지금 나라사랑축제 준비로 한참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0: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1: 여수 세계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0: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 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0: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 30분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 2026 나라사랑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2시 왔습니까?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나라사랑축제를 준비하는 동안 생방송으로 잠시 이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또 소중한 문자 저는 읽어보면서 감사한 마음 계속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또 찬양으로 뵐게요.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1: 여수 세계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0: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 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0: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 30분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 2026 나라사랑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참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극동방송의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 개라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다가 지금 잠깐 쉬시는 분들, 학교 방학이 아닌 교회 방학을 맡고 계시는 분들, 새끼라에서 방학 무교라고 표현하는 이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석 같은 그 한 영혼을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보물 퀴즈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휴대폰 꺼내시고요. 오늘도 꽁트 퀴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꽁트 한 편 들으시고 여러분 정답을 보내시면 정답 맞추시는 분들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고,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지만 교회 방학, 신앙의 방학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퀴즈 정답과 함께 옆에 방학이나 무교라고 쓰시는 분들께는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끼라 보물 퀴즈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퀴즈.
1: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요.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우리 보물을 찾는 시간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그 보석분들 정답 문자를 아니면 어플 메시지를 이 시간에 주시면은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께서 주시는 문자나 어플 메시지에 정답 옆에다가 무교나 방학이라고 써 주시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께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물 퀴즈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합니다.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0: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저도 싶었어.
1: 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 우리 고현 집사님 보고 싶으셨죠? 우리 고현 집사님이 또 오늘은 또 어떤 또 재밌는 꽁트를 가져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집사님 어제 그제 네. 오늘 아침에 살짝이 찬바람 느낍니까?
0: 시원하더라고요.
1: 약간 네. 예, 약간 느끼고 있습니다.
0: 바람이 좀 다르죠.
1: 와, 네. 이번 주 다르네요. 다음 주는 아마 더 다를 것 같은데. 자, 남대문에서 듣고 계시고 경기 김포 날씨 화창합니다. 와. 전남 광양 날씨가 흐린데 집에서 방송 잘 듣고 있다고요. 아산에서도 함께하고 인천, 익산, 서천 듣고 계십니다. 원주 호떡 집사님 듣고 계시네요. 우리 호떡 집사님. 네. 그 호떡 집사님인가 지난번에 운영위원 수련회 때 오셔가지고 뭐 호떡 나눠주시고 예, 오 그렇구나. 9850번으로 오셨습니다. 정읍에서도 오늘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3312번님 이렇게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은 문자 어디로 정답을 보내시면 되죠? 집사님.
0: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네. 5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그렇습니다. 이 시간대는 전국 생방송이니까요. 자,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무료로 어플 메시지를 여러분께서 보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어떤 보석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실까 기대합니다 하고 제주에서도 우리 4638번인 부천에서도 파주에서도 와. 서울 가산동에서도 네, 일하시면서도 또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어떤 또 콩트가 펼쳐지냐면 오늘 제목이 배달의 하나님 광야점 오픈.
0: 네.
1: 광야점이네요.
0: 네, 광야점입니다. 네. 네.
1: 여기점 있는데 오늘은 광야. 네. 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막 내려주시는 것 같은데. 네. 광야점 오픈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배달의 하나님이 뭘 배달을 해주시는군요.
0: 네. 네.
1: 자, 배달을 해주시니까 귀 쫑긋하고 들으시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안 다니시는 분 다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무교 방학 이렇게 적어주시면 무조건 선물 받는다는 거. 대부분 그리고 이제 방학 보내실 때 내가 5년 교회 쉬고 있다 그러면 5년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정답 맞춰주시면 선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꽁트 잘 듣고 끝에 문제 나가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꽁트 들어갑니다.

0: 진짜 배고파 죽겠네. 광야엔 맛집은 커녕 편의점 원 플러스 원 행사도 없잖아.
1: 아이고 대마리, 그냥 광야는 완전 노 맛집존이야. 아이고 배고파. 모세님, 우리 이 사막에서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건 아니죠?
0: 난 눈앞에 이집트에서 먹던 그 마늘 바게트랑 삼겹살이 하른거려.
1: 아이고 그래 맞아. 그땐 고깃가마 곁에서 그냥 고기라도 좀 얻어먹었는데 여기 모래밖에 없잖아. 이집트 노예 시절이 그립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별점 0.5점 드립니다.
0: 여러분 여러분 다 모세인데 리뷰 악플은 그만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내일 아침에 꼭 나가보십시오.
1: 아니 그럼 새벽 배송? 그럼 내일 아침 하늘에서 양식이 무료 배송될 예정이라고요?
0: 무료 배송? 택배기사님이 광야까지 오신대요?
1: 잠깐만, 바닥에 이게 뭐야? 서리 같기도 하고 하얗고 동글동글한 게 꼭 진주 같은데. 아니 스티로폼 알갱인가?
0: 너 먼저 먹어. 어서 기미상궁이 되어보아라.
1: 미쳤어. 꿀 섞은 과자 맛이야. 바삭하고 완전 달콤해. 그 뭐랄까? 단짠의 정석이랄까? 고빠 속초. 그 자체라고.
0: 어? 그래? 그럼 나도.
1: 어서 먹어봐.
0: 진짜네. 완전 단짠.
1: 완전 고급 디저트잖아. 대박. 모세님, 이 디저트 이름이 뭡니까?
0: 사람들이 보고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어서 이름이 바로 만나가 되었답니다.
1: 만나? 오케이, 저스. 근데 모세님, 아침엔 디저트 먹었으니까 저녁엔 삼겹살 같은 고기가 땡기는데 혹시 단백질 코스 가나요? 그건 좀 안 되겠죠?
0: 하나님은 투덜대는 우리 모습까지도 참아주시며 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신선하게 채워주시는 배달의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1: 저기 하늘에서 때로 날아오는 게 뭐야? 먹구름이 아니라 새떼가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메추라기야!
0: 대박! 저녁 메뉴는 메추라기 고기 뷔페 오픈이다!
1: 배달의 하나님은 쿠팡 이츠보다 빠르네. 배달의 하나님, 별 5개 만점에 500개 드립니다. 자, 성취자 청취자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내려주신 양식으로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진 꿀, 과자, 맛, 양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자, 문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점, 배달의 하나님께서 광야점을 오픈하셨고요. 광야에서 내려주신 양식, 이 이름을 맞추는 게 오늘 퀴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아셨겠죠? 예, 보니까 우리 초반에 나왔죠? 초반에 나왔습니다.
3: 네, 나와있어요. 정답이,
2: 정답이
3: 있어요.
2: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주관식으로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보내주시고, 정답 옆에다가 지금 교회 쉬고 계시는 분들 방학, 몇 년 방학, 그리고 무교 이렇게 적어주시면 무조건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 메시지로도 가능하고요. 샵 1069번 오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옆에다가 지금 교회 쉬고 있는 분들 무조건 선물 드리니까 방학 무교라고 적어주십시오. 예수.

0: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윤상은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4분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고현 집사님과 함께 우리 꽁트 해봤습니다. 배달의 하나님 광야점을 오픈하셔가지고
1: 네.
0: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막 내려주시네요.
1: 네.
0: 자, 오늘 내려주신 것 중에서 자,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다시 네.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양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진 양식입니다. 근데 힌트 드리면 꿀과자.
1: 꿀과자.
0: 꿀과자. 꿀과자입니다. 이 꿀과자 만나는 이 양식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맞춰주시는 겁니다. 이쯤 되면 알지 않을까. 예. 자, 혹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지금 안 다니지만 내가 이거 알 것 같은데 라는 분들 정답 옆에다가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다라는 표시 바로 방학이나 무교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샵 1069 오물정 1069 문자 아니면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핸드폰에서 극동방송 어플로 듣는 분들 거기에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또 거기서 메시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로도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힌트가 뭐가 있을까요? 예, 힌트. 근데 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보기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1: 네.
0: 보기.
1: 어떻게 PD님이 보기. 한번 보기 내주시나요?
0: 보기 제가 할까요?
1: 네.
0: 자, 여러분 귀 쫑긋하고요. 보기 나갑니다.

0: 1번 만나, 2번 안 만나, 3번 안 만난다니까, 4번 제발 만나줘. 어? 자, 만나, 안 만나, 안 만난다니까, 제발 만나줘. 만나? 다 우리 집사님이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보기.
1: 다시 해볼게요. 1번 네. 만나, 2번 안 만나, 3번 안 만난다니까, 4번 제발 만나줘.
0: 그렇습니다. 만나냐, 안 만나, 안 만난다니까, 제발 만나줘.
1: 만나줘야 할 것 같은데요. 진짜.
0: 그러니까. 네. 자, 이 보기를 가지고 알 수 있겠죠. 여러분께서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아니면 어플로 정답 보내주시고 정답 옆에다가 나는 방학이다, 무교다 이렇게 좀 정체를 밝혀주시면 그분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드리겠고요.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추첨해가지고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방학이라고 보내셨네요. 이거는 무엇일까요? 일일 방학, 이것은 무엇일까? 비방학 있습니다. 비방학. 예. 네. 교회 잘 다닌다는 얘기죠. 자, 그 중에서 진짜 방학생, 무교생 두 팔 벌려 저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안 만나, 안 만난다니까.
1: 제발 만나줘.
0: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0: 주나목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깨라 보물 퀴즈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까 고현 집사님이라고?
1: 네, 저 외자지요.
0: 아, 네, 고현 네.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는 만나냐 안 만나냐 뭐 안 만난다니까 제발 만나죠. 1번 보기가 만나죠?
1: 예. 네.
0: 두 번째는 안 만난다는 거고 계속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정답은 과연 무엇일지. 어떤 분은 뭐 꿀이라고 보낸 분도 있고요.
1: 네. 예.
0: 꿀, 과자, 맛, 양식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자, 꿀, 과자, 형식. 자, 그러면은 자,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 다니는 방학생, 무교생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정답과 함께 정답 옆에다가 방학, 무교, 예, 교회를 현재 안 다니는 분들 예,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막 이제 무교도 한 분 들어오셨네. 자, 무교도 한 분 들어오셨고, 자, 들어올 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정답을 그러면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답은 1번 만나.
0: 그렇습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양식 만나하고 메추라기잖아요.
1: 네.
0: 오늘 이제 꽁트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진 꿀과자 맛 양식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 이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보면 이게 제가 모세 역할도 했고 이제 불평 불만 많은 예, 남자 네, 역할 네. 우리 집사님이 여자 역할 했는데 네. 그렇게 투덜대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굶어 죽지 않게
1: 네.
0: 하늘에서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이렇게 또 보내주셨잖아요. 예.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막 불평 불만 할 때도 있지만 막 우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을 때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고 메추라기 이렇게 내려주셨지 우리를 또 이렇게 또 어떻게든 케어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다가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지금도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를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나한테 오거라 이렇게 이렇게 아마 신호 보내는 분들이 우리 방학생들 가운데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지금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고 메추라기를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손짓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자, 그분들 다 한번 오셨으면 좋겠고 방학 무교생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도 드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자, 방학생들 가운데서 한번 저희가 전화를 한번 드려서
1: 네, 전화 한번 해볼까요? 예,
0: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분은 지금 보니까
1: 방학이고 무교라고도 예. 보내주셨네요.
0: 자, 이분 한번
1: 네.
0: 정답
1: 안 졸리게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0: 전화 한번
1: 하셨는데요.
0: 드려볼게요.
1: 네, 전화로 졸리지 않게 한번
0: 운전하시는 분이신가? 네. 안 졸리게 기도해달라고 네. 0306번님 0306번님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네. 극동방송의 예. 김인수

0: PD입니다.
1: 아, 예, 안녕하세요.
0: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1: 아, 예, 아까 진짜 운전은, 예.
0: 아까는
1: 예,
0: 운전 중이었고
1: 말씀하세요.
0: 지금은 운전 아닌가요?
1: 아까는 운전 안 하고 있다가,
0: 지금 운전
1: 예,
0: 중입니까?
1: 잠깐, 예.
0: 혹시 정차 가능합니까?
1: 아, 지금 정차는 조금 있다가 해야
0: 조금
1: 되는데,
0: 있다가?
1: 예.
0: 그럼 조금 있다가 전화할 테니까요.
1: 예.
0: 5분, 10분 뒤에 전화할 테니까 정차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아,
0: 교회
1: 예,
0: 안 다니는
1: 알겠습니다.
0: 방학생 맞죠?
1: 예.
0: 예, 이따가 전화 드릴 테니까 정차 좀 부탁드릴게요.
1: 예,
0: 예,
1: 알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0: 아, 이분
2: 네, 운전 중이셔서.
0: 방학생
2: 네,
0: 맞네요.
2: 맞아요.
0: 예, 아까는 이게 운전 전이어서 졸리는데 안 졸립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막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운전을 시작했어요. 조금 있다가 이분은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고요.
2: 자,
0: 아,
2: 다음 분 한번. 네.
0: 이분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781. 0781. 1번 맞나? 잘 맞춰주셨고요.
0: 네.
2: 4년째 방학이라고 하시네요.
0: 4년 방학생.
2: 네.
0: 4년 방학생 0781번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는데
2: 네.
0: 전화 꼭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2: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0: 네네네.
2: 써주셨네요.
0: 아우.
2: 네.
0: 오늘 꼭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0781번님. 다른 데 잠깐 가셨을까? 전화 다시 한번
2: 네, 다시
0: 해볼게요.
2: 한 번요.
0: 일반 전화로 가거든요. 극동방송이라고 이제 뜰 겁니다. 극동방송이라고 뜨는 일반 전화입니다. 0781번님. 하나님의 첫사랑 회복하고 싶다고 했는데
2: 맞아요.
0: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예? 주여. 받으셔야 되는데. 주여. 아우, 안타깝네요.
2: 네.
0: 아우, 0781번님.
2: 네.
0: 아, 자, 그러면 다른 분.
2: 다른 분.
0: 자, 다른 분. 자, 이분 한번 또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자, 이분은 7078번님.
0: 7078번님.
2: 네.
0: 자, 1번이라고.
3: 녹음을 통해 이름과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상대방이 통화할 수
0: 이렇게
3: 있는지
0: 전화될 때가
3: 확인해
0: 있어요. 아,
2: 보겠습니다. 그래요.
0: 자,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인데요. 전화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네.
0: 여보세요?
4: 네.
0: 네네. 여기 극동방송 김인수
4: 안녕하세요.
0: PD인데요.
4: 네.
0: 예. 본인 소개 가능할까요? 혹시
4: 네.
0: 학생이에요?
4: 아니요, 애기 엄마예요.
0: 애기 엄마요.
4: 네.
0: 그렇구나. 예. 어느 지역이세요?
4: 선북구요.
0: 서울 성북구.
4: 네.
0: 지금 교회 방학 맞아요?
4: 네.
0: 너무 목소리가
2: 애띄어서,
0: 학생
2: 네,
0: 같아가지고 저는
2: 애띄어서, 네.
0: 애기가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구나. 예. 애기가 몇 살입니까?
4: 4살이요. 미운 4살이요.
0: 미운 4살. 혹시 아기 키우다 보니까 방학인가요?
4: 네. 네.
0: 몇년 방학이에요?
4: 4년이요.
0: 4년. 그러니까 애기
4: 네.
0: 딱 세상에 나오자마자 방학이구나.
4: 네.
0: 아, 그래요. 자, 지금 집에서 듣고 계시나요?
4: 네.
0: 라디오가 옆에 켜져 있는 것 같은데? 그쵸?
4: 껐는데.
0: 아, 그래요? 혼자 계시는 거
4: 네.
0: 맞죠?
4: 네.
0: 자, 그런데 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이 극동방송은?
4: 옛날에 저희 친정엄마가 옛날에 틀어줘가지고
0: 네네.
4: 들었거든요. 계속 지금도 듣고.
0: 옛날부터?
4: 네.
0: 애기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 잘 다닐 때부터.
4: 네.
0: 그렇구나. 친정엄마는 또 다른 데 계시고요.
4: 네.
0: 친정엄마가 이제 극동방송 애청자시군요.
4: 네.
0: 자, 오늘 이렇게 드디어 이제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네요. 첫 번째 연결 맞나요, 저하고?
4: 네.
0: 방학이라고는 문자는 처음 보내신 것 같고.
4: 네.
0: 그쵸?
4: 네.
0: 자,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4살, 그 아까 미운 4살, 그쵸?
4: 네.
0: 미운 4살 또 키우면서 예배드리기가 쉽진 않은데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됐으니까
4: 네.
0: 하나님께로 이제 다시 한번 도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4: 네.
0: 응? 알겠죠?
4: 네.
0: 자, 우리 전화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4: 네.
0: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4: 아. 뭐 있어요? 전 잘 몰라가지고.
0: 선물은

0: 잘 몰라요? 자, 그럼 선물 제가 불러볼 테니까. 자, 옆에 소리가 이제 애기 소리였구나.
1: 네.
0: 애기가 옆에서 소리를 내는구나.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에서 메이플러러 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1: 줄거리요.
0: 주얼리.
1: 네.
0: 주얼리. 자, 주얼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남편은 어때요? 남편은?
1: 남편은 없고 애기 혼자 키워요.
0: 아, 그래요. 혼자 있어요.
1: 네.
0: 어머니는 따로 살고 계시고,
1: 네.
0: 어머니는 교회 잘 다니고 계시고.
1: 아니요, 엄마는 방학이에요.
0: 아, 엄마가 극동방송 알려줬다면서요.
1: 네.
0: 근데
1: 애기
0: 엄마도,
1: 때문에
0: 엄마,
1: 허리 안 좋으셔가지고, 엄마도 허리 안 좋으셔가지고 못 갔거든요.
0: 예.
1: 그래서 같이 갈랬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못
0: 아,
1: 갔거든요.
0: 엄마는 허리 아파가지고 지금 못 가고 계시고 어쩔 수 없이.
1: 네.
0: 예. 그래요. 그래도 우리 따님은, 7078번님은
1: 네.
0: 우리 4살 우리 아이와 함께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쵸?
1: 네.
0: 한번 이번 주부터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고요.
1: 네.
0: 원래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까? 성북구에서 원래?
1: 아니요, 동대문의 중앙선교교회예요.
0: 그쪽에
1: 한인교
0: 다니고
1: 목사님.
0: 있었습니까?
1: 네.
0: 근데 애기랑 있으면 또 가까운 데 다니는 게 좋은데. 그 교회로 가시겠어요?
1: 네.
0: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 주에 꼭 가시는 걸. 아까 몇년 방학이라고 했죠?
2: 4년 방학.
0: 4년 방학. 4년
2: 네.
0: 방학.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시간에 저 따라서
1: 네.
0: 결단의기도 한번 할까요?
1: 네.
0: 결단의기도.
1: 네.
0: 자,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하는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믿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자, 우리 아기 때문에, 자, 다시요. 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내 부활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내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내 아버지 이름을
0: 자,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내 아버지 예수를
0: 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네.
0: 아멘.
2: 아멘.
0: 아유, 그래요. 우리 7078분이 지금 아기가 옆에서 같이 있느라고 지금 어렵게 어렵게 기도하셨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부터 다시 꼭 용기 내셔서 교회 가시길 바라겠고, 우리 어머니도 선물 하나 드려야겠네. 우리 어머니.
1: 십자가 하나 받고 싶어요.
0: 예?
1: 십자가요.
0: 그 십자가는 옛날에 있었던 건데, 우리가 지금 중단된 지좀 오래됐는데, 옛날 그 도자기 십자가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1: 네.
0: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아까 제가 불러드린 것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대신 골라주시면?
1: 쭈꾸미요.
0: 쭈꾸미, 알겠습니다. 어머니에게 쭈꾸미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1: 네.
0: 맛있게 드시고, 하나님께로 잘 돌아가셔서 예배 꼭 드리시고,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요.
1: 네, 감사합니다.
2: 네,
0: 예.
2: 감사해요.
0: 자, 이렇게.
2: 네.
0: 아우, 참, 혼자 이렇게 4살
2: 맞아요.
0: 아기를 키우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2: 육아를 할 때 참 믿음이 더 커지기도 하지만
0: 네네.

0: 믿음을 잠시 이렇게 내려놓을 때도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 예. 참 이때 뭐 집사님도 경험해
0: 그렇죠.
1: 보셨겠지만
0: 저도
1: 이때 진짜
0: 자녀는
1: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가도
0: 맞아요.
1: 이게 예배를
0: 짐이
1: 드리는
0: 엄청
1: 건지 예배를
0: 많습니다.
1: 드리는 건지 참 힘들
0: 맞아요.
1: 텐데 그래도 이제 4년 방학을 끝내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까 우리 그 운전하시는 분
0: 한번
1: 그분한테
0: 다시 전화
1: 다시
0: 한번
1: 한번
0: 해볼까요?
1: 전화해볼까요? 그분 이제는 정차하셨을 것 같은데.
0: 0306번님.
1: 예. 자, 우리 0306번님 전화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정차를 했을 것 같아요. 자, 신호 갑니다. 0306번님.
2: 여보세요?
1: 네, 정차하셨나요?
2: 정차했습니다.
1: 라디오는 이제 꺼주시고 혼자 계시나요? 차 안에?
2: 같이 있습니다.
1: 같이 있어요? 누구랑 같이 있으세요?
2: 같이 일하시는 분이랑 있습니다.
1: 두분 계세요? 두 분? 그래요. 그럼 라디오는 조금 줄여주시든지.
2: 껐습니다.
1: 꺼셨어요. 옆에 계신 분도 혹시 방학생인가요?
2: 아니요. 방학 중이지 않으시고
1: 옆에
2: 지속적으로 계속 다니시고
1: 교회 잘
2: 계십니다.
1: 다니시는 분. 우리 0306번님은 몇년 방학이세요?
2: 30년은 좋게 넘은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방학
2: 30년.
1: 무교 이렇게 쓰셨구나. 거의 무교나 마찬가지다는. 오늘 방송
2: 맞습니다.
1: 혹시 그냥 원래 들으셨나요? 아니면 옆에 분 때문에 같이 이렇게 듣게 되신 거예요?
2: 저는 저기 잘 듣지 않았는데 옆에 계신 분이 그냥 아주 독실하게 계속 들으시는 분이어서 라고 듣게 됐습니다.
1: 오늘 그분하고 같이 있다가 소개받고 듣게 되셨군요.
2: 맞습니다.
1: 오늘 처음 들으셨군요, 그러면.
2: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1: 같이
2: 들었습니다.
1: 들으셨구나. 이렇게 전화 연결하는 것도 들으셨겠는데요?
2: 좀 소리를 작게 틀고 계속 하루 종일 틀고 있어가지고 소리는 잘못 들었는데 우연찮게 그 문자 보내는 순간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내게 됐습니다.
1: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문자로 주시라고 하고 방학생들 이렇게 제가 전화를 드려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 0306번인 같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전화 연결하게 해주시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0306번님 선택하셨고 이렇게 부르고 계시네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0306번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정답이 뭐라고요? 정답? 오늘 퀴즈 정답? 퀴즈는 못 들으셨죠? 퀴즈는? 예? 퀴즈는 잘못 들으신 것 같더라고. 오늘 퀴즈가 이제 만나라는 퀴즈를 내드렸는데 사실 정답은 없었는데 그래도 방학 무교라고 써 있길래 저희가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2: 감사합니다.
1: 이제 만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과자 같은 이름이 이제 만난데 아무튼 오늘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우리 0306번님. 그럼 어렸을 때 교회 다니셨군요.
2: 맞습니다.
1: 어렸을 때. 자,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선물 소개할 때그 들으셨어요?
2: 들었습니다.
1: 앞서 제가 이제 소개할 때 거기서 어떤 거 원하시나요?
2: 단백질 쉐이크.
1: 단백질 쉐이크 좋습니다. 자, 옆에 애청자분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어떤 거 드리면 좋을지.
2: 연어를 원한다고
1: 아,
2: 하시네요.
1: 알겠습니다. 연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0306번님 여전히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오늘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0306번님을 향한. 그래서 우리 0306번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고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좀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2: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

0: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0306번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요.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갑니다. 이 복음을 점차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306번. 예. 알겠죠? 교회도 나가시면 좋겠고. 사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1: 네,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0: 인천 어디요?
1: 인천 남동구에서.
0: 남동구에서? 예. 남동구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1: 예, 말씀해주세요.
0: 예, 그렇게 저희가 방송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옆에 계신 분은 같은 동네 사시나요?
1: 아니요, 다른 동네.
0: 그러면 우리 0306번님 동네 건강한 교회에 저희가 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예.
0: 아, 앞으로 이제 운전하시면서 이 방송 한번 계속 한번 들어보시고. 알겠죠? 예.
1: 네.
0: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용기 내셔서 그 교회 꼭 가셔서 예배 한번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계속. 알겠죠?
1: 예, 알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예.
0: 예, 옆에 계신 분도 우리 동료분도 감사해요.
1: 네.
0: 네.
2: 아이고, 야. 감사하네요, 진짜. 참, 이런 경우가 많네요.
0: 많아요.
2: 차량에서 이렇게 지인을 통해 가지고.
0: 그렇죠. 예.
2: 이런 경우가 참 많네요.
0: 예, 극동 방송을 딱 듣게 하시면서 옆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게 하는 거. 이런 경우가 아주 많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2: 가장 효과적이에요.
0: 자,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 한 분만 더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무교입니다. 무교
2: 1번 맞춰주셨고요. 예. 8179님
0: 그렇습니다.
2: 8179님
0: 무교라고 보내신 8179번님. 자,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3: 네.
0: 본인이 지금 무교 맞나요?
3: 네, 맞아요.
0: 어디서 전화 받고 계세요?
3: 지금 집에서 전화 받고 있어요.
0: 어느 지역입니까?
3: 하남시 경기도예요.
0: 경기도 하남시. 옆에 누가 네. 계시는 것 같아요?
3: 네, 지금 옆에 가족들이
0: 가족들이 무교라고 보내라고 옆에서 코치해 준 것 같은데.
3: 네.
0: 맞나요?
3: 네, 맞아요.
0: 옆에 있는 가족들은 무교가 아닌가요?
3: 아,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은 기독교고 저만 무교여서 제가 보냈어요.
0: 친구들은 다 무교가 아니고 본인만 무교.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요?
3: 네.
0: 부모님도 계시나요?
3: 아니요, 부모님은 안 계세요.
0: 아, 부모님은 안 계시고. 그래요. 오늘 이 방송 처음 들었겠는데요?
3: 네, 맞아요.
0: 지금 방송 연결되는 거 지금 친구들이 옆에서 미소를 짓고 지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맞나요?
3: 네.
0: 다 같이 듣고 있나요?
3: 듣고 있어요.
0: 옆에서 듣고 있어요?
3: 있어요.
0: 네. 그렇구나. 혹시 대학생 친구들인가요?
3: 네, 맞아요.
0: 대학생. 왠지 목소리가 대학생 같습니다. 예. 교회 안 다녀봤어요? 교회?
3: 예전에 잠깐 그냥 일요일에 몇 번 가본 거 말고는.
0: 예전에? 진짜. 그렇구나.
3: 네, 어렸을 때.
0: 그렇구나. 친구들이 가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하던가요?
3: 네, 가끔 해서 가끔 몇 번 따라가 본 적은
0: 있어요. 야, 정말 좋은 친구들 뒀네요. 대학생 친구들이 극동 방송을 듣고 옆에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게끔 하는 경우가 이게 많지가 않은데.
3: 네.
0: 다 SNS 하느라고 지금 바쁜데 지금 라디오를 들으면서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라고 하고. 자, 일단 우리 8179번님 아까 제가 선물 막 부르는 거 들었나요?
3: 네.
0: 거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3: 아무거나
0: 난 힘든데 골라줘야 되는데.
3: 네?
0: 거기서 뭐요? 소곱창, 단백질, 냉면, 묵, 유산균, 김,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세제, 화장품

0: 레모나.
1: 여기.
0: 여기서.
1: 예? 연어?
0: 아니 본인 거. 그 옆에서 뭐라고 하는 분들은 또 따로 드릴게. 본인 거부터 얘기해. 본인 거.
1: 연어.
0: 옆에 있는 분들 연어 드릴게. 옆에 있는 친구는 연어 드릴게. 자 본인 8179번님 우리 무교생은 뭐 드릴까요?
1: 저는 커피.

0: 알겠습니다. 자, 연어 주얼리 커피 그렇게 보낼게요. 그 대신 옆에 있는
1: 감사합니다.
0: 친구분들이 우리 8179번님 잘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죠? 우리 연어하고 주얼리파 옆에 잘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1: 네,
0: 8179번님,
1: 감사합니다.
0: 어렸을 때몇번 이제 교회를 가봤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요. 근데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 어렸을 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 예수님 믿었을 때 어디 가요?
1: 저 천국,
0: 천국 가고,
1: 천국.
0: 그렇지. 착한 일하는 거와 관계없이 교회 가서 그 예수님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천국 가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삶에서 내가 이제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거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시 한번 잘 한번 믿어보자고요.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예,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조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네.
0: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혹시 친구들이 그 같은 동네 사나요?
1: 네, 같은 동네 살아요.
0: 그러면 이번 주에 그 친구 다니는 교회에 다시 한번 가봤으면 좋겠고요. 좀 가서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들으시면서. 예. 알겠죠? 네. 오늘 이렇게 뭐 친구들에 의해서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된 거예요. 문자 주셔서 감사하고 전화 받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옆에 친구분들도 감사합니다.
2: 네,
0: 네.
2: 감사합니다.
0: 자, 이렇게.
2: 와, 좋은 친구네.
0: 예. 어우, 이제 시간이
2: 역시
0: 얼마
2: 친구를 잘 사귀어야
0: 안 남아가지고.
2: 되는데.
0: 자, 오늘
2: 와.
0: 다 사연 못 읽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고현 집사님과 함께 했고요.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2: 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1: 여수 세계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0: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0: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0: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 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1: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0: 2026 나라사랑 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중화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여수 둔덕교회 천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 암송의 영적 유익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성경 암송은 사명을 완수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암송의 영적 유익과 능력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 암송은 죄를 이기게 한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성경 암송은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성경 암송은 인생의 길을 인도한다는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해야 될까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입니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만일까요? 길을 찾기 위해서만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성경 암송은 우리의 사명을 분명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라면 봉두교에서 처음 목회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곳에 제게로 온 것 같지 않은 많은

유촌 목표물들이 왔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잘못 온 것이었습니다. 율촌면 봉두교회가 또 하나 있는데 여수우체국에서 잘못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당시 율촌면 봉두에 봉두교회 목사님이 제가 목회하는 소라면 봉두까지 오셔서 많은 우편물을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율촌 충만한 교회로. 자, 이렇게 해프닝이 있었던 것은 우편물이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안에서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군사 전략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리더십 기술도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늘 읊조리고 암송하고 마음의 색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사명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의 유행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줍니다. 두 번째, 성경 암송은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견디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열심히 시작합니다. 직분을 받을 때도 눈물로 헌신을 다짐합니다. 선교를 시작할 때에도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에도 결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환경이 바뀌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몸이 지치고 마음이 낙심하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처음 믿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나는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바울의 눈물과 땀과 그리고 믿음의 승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끝까지 달릴 수 있었을까요?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의 삶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섯 번이나 매를 맞았고 세 번 태장을 맞았으며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세 번이나 배가 파손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도 있었습니다. 감옥 생활도 했으며 무엇보다도 교회를 향한 염려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 번만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어도 그런 일을 겪어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 그의 부르심은 평생 그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또 22장 26장에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행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라고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도 담대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그의 기억 속에

0: 예수 사라지지 않았고 그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암송의 유익과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한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말할 때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혼자다. 너는 힘이 없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암송한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며 낙심하는 낙심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성경 암송은 우리의 사역을 더욱더 아름답게 완성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어디입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싸우고 맞추고 지켰다. 단순한 성공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충성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큰 교회를 세웠다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맞췄고 걸었고 마쳤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화려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러지 않았습니까? 큰 종이 아니라 유능한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듭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암송한 말씀이 늙어서 힘이 됩니다. 건강할 때 품은 말씀이 병들었을 때의 위로가 됩니다. 평안할 때 외운 말씀이 환난의 날에 방패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합시다. 마지막에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라고 말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모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여수 둔덕교회 천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3-1004번, 653-1004번 여수 둔덕교회나 061-659-3800번,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호세아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

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장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온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호세아 4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의 불운한 결혼 생활을 통해 부강조의 제약을 경고하고 심판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4장에서 14장까지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에 대한 죄가 지적되고 기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4장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을 재판의 형식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사회에 보편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온갖 부패와 타락을 효과적으로 경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와 평민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9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비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핍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얼마나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읽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결핍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오해를 초래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왜곡하는 현상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선민들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백성들의 응답이 요구되는 교제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백성들이 언약관계를 파괴하는 상황에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인애는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이 덕목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나오는 성품으로 진실이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롭고 진실한 말과 행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애는 인자하시고 관용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은 종교 지도자와 평민들 모두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진실과 인애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종교적 죄악은 도덕적 타락을 수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2절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결여된 사람에게서 사랑과 자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신의 탐욕과 그리고 정욕 그리고 이기주의를 절제하면서 이웃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행동은 겉으로만 경건한 것처럼 위장하는 죄악입니다. 참된 마음은, 참된 믿음은 인간의 성품을 변화시키기에 진실과 인애가 없는 성도는 가식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종교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음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지식 결여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여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이렇게 범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절에서 3절 부강조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0절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평민들도 범죄하는 현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하는 중보자 임무를 맡은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는 심판을 자초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내 어미를 잃으며 6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심판 곧 가나안에서의 추방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할 영원한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히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서 그들을 추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반응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후손들이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종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잠시 징계를 내리십니다. 호세아는 얼마 후에 이스라엘이 그런 징계를 받아 멸망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의 구체적인 죄는 십계명을 어긴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과 관련된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어긴 죄를 지적합니다. 2절은 인간관계를 공고하는 제5에서 십계명을 어겼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당시 한 범죄가 발생하면 그 결과로 다른 죄가 일어나는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절 피가 피를 부른다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현상에 대하여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악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패역들입니다. 그런데 선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악한 행위를 일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는 선민들의 죄악을 경고하여 그것들을 시정하도록 촉구해야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두 가지 이유로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당시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교훈을 무시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와 율법대로 심판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하였기에 누구의 충고나 훈계도 듣지 않았습니다. 평민들이 그런 행동을 보인 이유는 그들의 완악함도 있었지만 제사장들이 심하게 타락한 데에도 있다. 이것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두 번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광절을 건국한 여로보암 1세는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세움으로 신실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북왕조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40장 13절에서 15절 레위인들 특히 아론의 후손들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토록 규정한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충성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에 권력이 커질수록 더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영화를 누리면서 육적으로 생활했습니다. 또한 제사 형식만을 준수했기에 아무 영적 권세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평민들에게 책망과 훈계를 주는 대신에 거짓 위로와 평안을 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했습니다. 회개 없이 제물만 바치면 하나님의 용서를 얻는다는 거짓 교훈을 선포하여 백성들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기에 대단히 바빴습니다. 이런 식으로

0: 그들은 백성들의 범죄와 부패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평민들의 죄악을 부추긴 제사장 계열이 심판받는다는 예언이 6절에서 제시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면적인 몰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백성이나 제사장 등 이스라엘 모두가 범죄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악이 심판을 초래하는지도 몰랐기에 점점 심하게 타락해 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1절에서 19절 구체적인 죄악들입니다. 11절에서 14절 이스라엘의 탐욕적 생활과 우상 숭배가 괴락에 탐닉하는 현상을 낳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 타락이 결국 심판을 몰고 올 것을 예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극에 달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요시아는 예언했습니다. 11절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지나치게 즐기며 쾌락에 빠져있는 현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술 취함이 사람의 마음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술은 마음을 흔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를 상실케 합니다. 마음이란 지정의의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면 이성에서 나오는 분별력이 무뎌져 감정이 균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술 취한 사람은 환락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본문은 16절 완강한 암소처럼 강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날뛰는 고집스런 암소와 같이 이스라엘은 전혀 절제가 없는 타락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본문은 술이 영적, 육적 음행을 낳는다고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은 술에 젖은 혼미한 마음으로 나무막대기로 새겨 만든 우상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드라밈과 같은 우상을 이용하여 점을 쳐서 어떤 일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정당한 수단이었던 우림과 둠밈 그리고 에봇을 이용하는 것과는 저런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경배와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바알 등으로 바꾸었음을 의미합니다. 산꼭대기, 작은 산, 참나무, 버드나무, 버드나무 숲 아래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길갈과 베델에서 있었던 우상 숭배를 책망합니다. 길갈은 선지자들의 활동 중심지고 이방 신 숭배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베델이 베다벤인 속이는 집으로 명칭이 바뀐 것은 송아지 숭배의 남방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신뢰와 사랑의 대상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기에 하나님은 그 현상을 영적 음행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육적인 간음을 부추겼습니다. 바알 숭배는 여자 창기와 남자 미동을 통한 성적 음란이 풍년기원 의식에 공공연히 포함됐습니다. 13절 14절 너희 딸들과 며느리가 간음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적 부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범죄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거나 결핍, 둘째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셋째 종교적 타락은 도덕적 부패 자초, 넷째 종종 하나님은 죄악을 방치하는 방법을 통해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으로 자신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구약학자 데리 키드너는 말했습니다. 다윗의 평안은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나왔다. 절망으로 고개 숙인 사람의 얼굴을 들어주시는 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 상한 마음을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평안은 문제가 사라졌기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임했습니다. 우리의 평안도 마찬가지이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 삶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이어갑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는데 잠을 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잠들었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밤새 그를 지키셨고 새 아침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백분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더 많은 은혜로운 찬양들로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사랑 이야기의 찬양과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김정범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밤새 주무시지도 않고 다윗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지키십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방학의 한가운데이자

0: 무더위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며 지친 마음을 새롭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바를 다시 다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지식보다 경험이 더 깊은 배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찬양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 속에서 자녀들은 공동체를 품는 사랑과 나누는 삶을 배워갑니다. 미래를 이끌 인재는 많이 아는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배려할 줄 알고 함께 성장할 줄 알며 자기 돌봄을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8월 우리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고 미래를 이끌 다음 세대가 믿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여수 3일 교회 조율 학생의 낭독입니다.
1: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0: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여천평안교회 송익은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사람은 세 번의 생을 삽니다. 태생과 일생과 그리고 영생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태안에서 10달, 280일 정도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태중에 있던 아이가 10달이 차면 어머니 태를 떠나 응애 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80세를 살던 90세, 100세를 살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일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하죠. 몰랐겠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어머니 태를 떠날 때 이 세상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잘 때면 꿈을 꾸지요.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영혼은 꿈의 세계로 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죽게 되면 몸은 무덤에 가서 누워있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꿈의 세계가 좋은 꿈인 길몽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한 악한 자들에게 시달리다가 깨는 악몽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생의 세계에도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천국이 있고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데요. 김상호 씨라고 하는 분은 꿈에 지옥을 보고 와서 하시는 말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고 증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가야 합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졌기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0: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1: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0: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 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0: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 2026 나라사랑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개최 기원 2016 나라사랑축제를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화려한 종합예술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됩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 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촌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영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새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수정로 교회 김종민 목사님께서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4: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3: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4: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3: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4: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3: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리로다.

0: 아멘.
1: 우리가 살다 보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날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드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되고 힘겨워하고 눈물 짓고 그럴 때가 있지요. 믿던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등을 찌르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두렵고 낯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탄식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자기의 인생이 무너지는 바로 그와 같은 현실이라는 거지요. 악인이 어둠 속에서 마음이 정직한 다윗을 향해서 활 시위를 당깁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새와 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하지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절망의 한 복판에서요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무너지는 땅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전을 바라보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늘 보좌를 그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자신의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쏘는 지혜와 주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대책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여호와께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하늘 보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의 눈은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 마음도 살피시고 내 형편도 살피시고 알고 계십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늘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요 쾌제를 부르며 노래합니다. 찬송합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이 악인들이 의인을 해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보시지를 아니하고요. 반드시 그물로 고기를 잡듯이 잡아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모아가지고 모으듯이 그렇게 악인들을 모아서 결국 심판한다는 것이요. 그것을 깨달은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다시 일어설 능력이 되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고 힘입니다.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난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에게 세상은 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겹고 그런데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게 번성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은 말합니다. 그게 세상이야. 너도 그렇게 살아. 그렇게 안 살면 너만 손해야.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너의 앞에 있는 그 현실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보좌 위에 계신 분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하나님이 다 마지막에 결정 짓는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정직하게 살면 너만 손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것은 바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승리에 대한 선언이고 영광에 대한 선언입니다. 결국 승리하고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하나님은 단지 윤리적으로 훌륭하고 의로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바르신 분입니다. 그분의 판단과 행함이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또한 한결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는 의로우사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의는 감정과 형편에 따라 흔들리지요. 또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휘둘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의로웠다가 어떤 때는 죄와 타협했다가 어떤 때는 악했다가 사람은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면요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눈을 감아버립니다. 때로는 잘한다고 박수쳐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때서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바르게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세상이 흔들릴수록 먼저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이고 있습니다. 눈앞에 암울한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존재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은 말합니다.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바르고 합당한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악을 결코 묵인하지 않습니다. 압제당하는 자의 눈물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결국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본성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줍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한 세상에 대항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의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의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걷다 보면 때로는 약해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요 분별이 잘못해가지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잠깐 벗어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의의 길을 사랑하고 의의 길을 사모하고 그 길을 걷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잘 다듬어진 세련된 기도의 말보다도요 바른 마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각종 화려한 종교적인 장식보다도 의로운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자가 얻을 영광을 선포합니다. 정직한 자는 여호와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는 중심과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을 뜻합니다. 이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사람,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세우려고 애쓰는 사람, 외식으로 덧칠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정직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연기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십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너는 바로 내 얼굴을 볼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바로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가리킵니다.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게 바로 그의 얼굴을 뵙는다는 말입니다. 시편 11편은 인생의 목적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줍니다. 성도의 최종 목적은요 문제없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최종 목적은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최종 목적은 부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삶도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절정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본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인간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 존재 자체로는, 내 자격으로는, 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모든 인간에게는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는 겉보기에는 번듯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제가 번듯해 보이지요. 양복 입었죠. 넥타이 맸지요. 아침 얼굴에 뭐 좀 발랐지요. 예. 번듯해 보여요. 빛도 빗질도 해오고요. 가다듬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마음도 굽어 있습니다. 생각도 굽어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말에 대한, 내 나에게 들려오는 말에 대한 해석도 굽어 있고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누군가 하는 말을 해석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어떤 말을 해도 그냥 그게 그냥 애교로 들리고 좋은 말로 들리고 장난으로 들리고 그렇게 하지만 기분 나쁠 때는요 좋은 말 해도 그게 비꼬는 말로 들리고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굽어 있어요. 겉보기에는 번듯해도 마음이 굽어 있습니다. 생각도 굽어 있고 해석하는 것도 굽어 있고요. 판단도 굽었고 사랑도 굽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완전히 바른 분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전적으로 정직하고 의로운 분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입에 거짓이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어떤 불순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행했습니다. 당신의 완전한 의를 몸으로 나타내셨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죄인이 버림받아야 되는데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야 됐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 대신에 죄 없는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당신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뵙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로부터 아들에게 얼굴을 아들에게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복음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받아야 될 외면을 예수님이 외면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선언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엄중하게 심판하시지만 오직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죄인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심판도 면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의롭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더러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고 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것이 곧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되면 마음이 무너지는 분은 없습니까? 억울함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분한 마음으로 그저 자기 가슴만 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만 보는 것 같아서 혹시 마음이 흔들리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소리만 점점 더 커지는 모습에 낙심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정직과 의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그에게 당신의 얼굴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요 함께 하심입니다. 은혜를 베푸심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승리요 형통이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의 끝은 어둠이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정직한 자의 끝은요 쏟아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얼굴 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평가에 목매지 마십시오. 세상의 악한 흐름에 따르지 마십시오. 악인의 번성함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혼란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지요. 내가 입은 상처나 손에만 보고 앉아있으면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영혼도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나고요.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미국의 법률가 스페포드가요. 1873년도에 자기 아내와 자기 가족들이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배를 타고 보냈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보냈습니다. 여객선을 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배와 충돌해가지고 침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내 딸은 결국
익사하게 되었습니다.

되어졌고 자기 부인만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에게서 날아온 전보 아주 단 한마디였습니다. 나만 살아남았어요. 나만 살아남았어요. 그 한마디 전보가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쫓아간 그는요 배를 타고 딸들이 익사한 그 빠져 죽은 바로 그곳 딸 잃은 내 딸을 잃은 그곳을

있습니까? 말이라도 나오겠습니까? 그런 순간에 그가 그 자리에서 남긴 고백이 있습니다. 남긴 글이 있는데 그게 찬송이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바로 그 찬송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까? 그런 처지입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요. 그랬더니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그 모든 슬픔들, 아픔들 이겨낼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다, 내 영혼 평안하다, 이 고백은요 그냥 순탄한 상황에서 한 고백이 아니지요. 최악의 상황에서 한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평안이 되신다는 거예요. 딸들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어서도 그는요 하나님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게 된 상황에서도 그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지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잃으면요 그것도 잃고 하나님도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사랑하는 내 딸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고요 그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노래는요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라져서 생기는 노래가 아닙니다. 큰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붙잡을 때 비로소 믿음의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여호와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결국 승리하고 영광을 얻게 되고 은총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고백처럼 수고와 슬픔뿐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정직과 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고요 그 순간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찬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당한 그 모든 고난들, 그것들에 대한 이유가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질 겁니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바쁜 속에서도요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고 의롭게 살다가 깨지고 지쳤다고 해서 의의 길에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아무리 악인의 목소리가 크고 악인들이 형통하게 보여도요 억울해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마지막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의 은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무너져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악인의 시대 같아 보여도요 마지막에는 의인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슬프고 아픈 밤도 길지언정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저 길게 느껴질 뿐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길이 외로워 보여도요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 얼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품으시는 사랑과 자비의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흔들려도요 여러분의 가슴과 삶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시편 11편 7절은요 세상이 무너질 때 성도가 붙잡아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안정된 환경이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물을 쳐서 고기를 모으듯이 악인들은 모아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세상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십시다. 어떤 이익이나 손해 앞에서도요 의를 사랑하고 거짓과 타협하지 마십시다.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악의 세력에 의해서 무너진 현실 앞에서도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뵙는
은총의 사

0: 삶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여수 수정로 교회 김종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434 여수 수정로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 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여수 서동리교회 서승성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남 동부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여수선 박람회 성공을 위한 2026년 8월 13일 나라사랑 축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준비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전남 실내체육관을 채우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많은 시민들과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는 700명의 어린이 합창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이들의 맑은 찬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모든 참석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질서와 기쁨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을 통해 지역교회가 더욱 연합하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소망이 더욱 힘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8월 11일 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앎은 단순히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지식을 뛰어넘는

이 관념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사랑이 느껴지고 믿어질 때, 그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 앎의 넓이와 길이, 높이, 깊이가 계속해서 그 한계를 넓혀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아가고 계신가요? 그 갈망이 또 그 사모함이 우리 영혼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0: 낮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0: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1: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2: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극동방송
4: 서머 스페셜입니다.
5: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김현진의 음성이었고요.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사랑은 동사라고 하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서 늘 감격과 또 넘치는 기쁨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 다 알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는 그 감격이 우리 삶에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 사랑을 또한 실천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자, 8월 11일 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0: 있습니다. 문용택의 십자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음성이었습니다. Amazing Grace.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은 클래시컬 연주 앨범 중에서 빛 되신 주 이렇게 세 곡 보내드렸습니다. Amazing Grace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등장하는 악기들이 화려하고 또 다양하죠. 꽹과리 소리도 들렸고요. 또 장구 소리도 들리고요. Amazing Grace를 이렇게 편곡해서 부르는 거는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이번에 어린이합창단 나라사랑 축제 오시면은 그 화려한 무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또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축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립니다. 첫 곡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죠. 네. 나라사랑 축제의 그 감동과 은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꼭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드라마로 은혜 나누는 시간인데요. 한국교회 이야기. 이번 주는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을 두드리는 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1: 에피비스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제2화 문을 두드리는 아이

0: 작은 교실 안, 빈 책상과 성경 한 권이 책상 위에 놓여져 있다. 창밖을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스크랜턴 여사. 누군가 문을 두드리자 기대감에 문을 열어준다.
1: 저 스크랜턴 여사님?
2: 아! 언더우드 목사님.
1: 저라서 실망하신 것 같은데요?
2: 아니에요. 혹시 많이 티가 나던가요?
1: 네. 지금도 실망이 가득해 보여요.
2: 무슨 말씀이세요? 반갑죠.
1: 학당 열었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와봤어요.
2: 보다시피 저만 있네요.
1: 이제 시작이니까요. 아마 소문나면 외국인 선생님 보러 우르르 몰려올 겁니다.
2: 그럴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1: 반대가 심하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몇몇 양반들이 와서 호통치고 갔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2: 그닥 무섭지는 않았어요. 그냥 좀 슬프더라고요. 여자가 글을 배우면 나라가 망한다는 그 말이.
1: 그래서 이 학당이 더 필요한 거고요.
2: 그럼요. 단 한 사람이라도 온다면 이 교실은 제 역할을 할 겁니다.
0: 이 텅 빈 작은 교실이 조선의 딸들을 깨우는 첫 불빛이 될 줄은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다.
2: 주님,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제가 할 일이라면 한 사람만이라도 발길을 인도해 주세요.
0: 그때 조심스러운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문 앞에 선다. 문이 삐걱 열리며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소녀가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들어선다.
2: 무슨 일이시죠?
3: 저 여기 혹시
2: 글 배우러 왔니?
3: 네. 여기 오면 글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2: 아, 맞아. 들어와. 이름이
3: 소희예요.
2: 소희. 잘 왔어. 자, 이리 와서 앉을래? 그럼 혹시 기억 니은은 아니?
3: 네? 아니요.
0: 그렇게 느닷없이 시작된 첫 한글 수업.

0: 좋아. 그럼 기억 니은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1: 스크랜턴 여사는 작은 책상 위에 종이와 붓을 펼쳐놓는다. 얼떨떨한 얼굴의 소인은 종이와 붓을 신기하게 쳐다본다.
2: 우와.
0: 왜? 아, 신기하니?
2: 아, 이걸 직접 만져본 건 처음이에요. 와, 엄청 부드러워요.
0: 그래. 자, 이 글자를 봐봐. 이건 기억이란다. 기도할 때의 기. 그리고 이건 아라고 읽어. 아버지 할 때 아. 두 개를 합쳐 읽으면
2: 가? 아, 그렇지. 똑똑하구나.
1: 낯선 땅에서 온 이방인이 조선 사람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낯선 풍경이 펼쳐진다.
0: 자, 직접 한번 써볼래?
2: 제가요? 붓을 잡아요?
0: 그럼.
1: 붓을 처음 잡아본 소희의 손이 심하게 떨린다. 스크랜턴 여사는 그녀의 손을 천천히 감싸준다.
0: 괜찮아. 글자는 나무 열매처럼 시간이 흐르며 천천히 익어가는 거야.
2: 죄송해요. 손이 자꾸 떨려서 이런 건 처음이라.
0: 소희야, 손이 떨린다는 건 소희가 지금 용기를 내고 있다는 증거야. 괜찮아. 아주 잘하고 있어.
1: 소희는 조심스레 스크랜턴 여사의 글을 따라 써보지만 이내 글자는 엇나가 버린다.
2: 아, 죄송해요. 어떡해요. 이 비싼 종이를.
0: 괜찮아. 이 종이는 특별히 실수하라고 준비해둔 거야.
2: 네? 정말요? 실수를 해도 된다는 말은 처음 들어요.
0: 난 처음 한글 배울 때 20장도 넘게 썼을걸? 아니다. 한 30장 넘었나?
2: 이 비싼 종이를...
0: 소희야, 소희도 얼마든지 실수해도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할수록 더 빨리 성장한단다.
2: 그럼 저도 오늘 30번 넘게 실수해도 돼요?
0: 그럼.
1: 함께 웃는 두 사람. 그러나 이내 소희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2: 사실 저 여기 오면 안 돼요. 주인 어른이 아시면 매 맞고 쫓겨날지도 몰라요.
0: 소희야, 신기하게도 여기는 오면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야. 소희처럼.
2: 그럼 선생님도 혼나는 거 아니에요?
0: 혼나? 아,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난 배우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못 배우게 하는 게 더 잘못이라고 생각해.
2: 맞아요. 저도 그래요. 글자를 알면 장부도 직접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질 텐데.
0: 그렇지.
2: 자꾸 쓸데없이 배우려 한다고, 말만 많아진다고.
0: 그럼에도 배우고 싶어서 여기 온 건 정말 잘한 거야. 그리고 소희야, 말이 많아진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많아진다는 뜻일 수도 있어. 나는 벌써부터 그런 소희의 모습이 기대되는데.
1: 스크랜턴 여사의 말에 소희는 눈시울이 붉어진다.
2: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요.
0: 오늘은 기억으로 시작했으니까 다음엔 소희의 시옷으로 시작해보자.
2: 시옷이요?
0: 어, 시옷은 이렇게 써. 시옷. 그리고 소희는 이렇게 쓰지. 소이.
2: 이. 와, 이게 내 이름이구나.
0: 소중하다 할 때 쓰는 시옷이야. 우리 소희는 하나님께 소중한 아이야.
2: 저 이거 가져가도 돼요?
0: 그럼 당연하지. 우리 소희 오늘 만난 기념으로 선물로 줄게.
1: 이름이 적힌 종이를 예쁘게 접어 건네주는 스크랜튼 여사. 소희는 품 안에 소중히 집어넣는다.
0: 아, 너무 기쁘구나. 역시 모든 기도를 듣고 계셨어.
2: 네?
0: 어? 아, 아니야.
2: 저기, 선생님.
0: 어.
2: 하나 더 써주세요.
0: 소희 이름?
2: 아니.

0: 저기 개똥이
1: 개똥?
0: 네, 제 동생 이름이요. 글자로 쓰면 어떤 모양인지 너무 궁금해요.
1: 개똥이? 네. 알겠어. 개똥이는 이렇게 쓴단다. 개
0: 이거 너무 재밌게 생겼어요.
1: 소희는 웃는 모습이 훨씬 예쁘구나.
0: 네?
1: 글을 배우면 앞으로 웃을 일이 더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배우는 거야. 알겠지?
0: 네.
2: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린 아이 소희. 그 아이의 작은 손끝에서 조선의 희망이 쓰이기 시작했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제2화 문을 두드리는 아이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한권,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1: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0: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 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0: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 2026 나라사랑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2: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나라사랑축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린이 합창단 단원 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민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 귀한 무대입니다. 그 웅장하고 화려한 무대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십시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축제 축제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는 안내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미 신청하신 분들 위해서 안내 말씀드리면요. 당일 6시부터 현장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그 체육관이 오픈이 6시부터 되고요. 7시에 식전 행사가 있고 7시 반에 본 무대가 이제 펼쳐집니다.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 지금까지 저도 많이 봤는데요. 올해 특별히 이제 여수에서 열리는 무대이기 때문에 저도 설레고요. 어떤 또 감동과 은혜가 있을지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이 행사가 시종일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하시죠.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 맺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끝찬양 피아워십의 찬양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 199강 복음주의 목회자 4인방 사역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복음주의 저변학대로 한국교회 성장의 견인차 역할은 교파를 초월한 유능한 4명의 이 사역자들의 목회 현장입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가 그 중심축입니다. 온누리 하용조 목사는 목회 현장과 더불어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생명의 삶, 목회와 신앙, 그 말씀 같은 문서 사역으로 한국교회 복음주의 저변학당에 공헌합니다. 데니스 데인을 초청해갖고 강해 설교 세미나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성경중심적 설교 보급에 앞장섭니다. 조동진 박사 제자로 성교학자가 된

0: 박정구 목사는 월간 목회 문서 사역과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제자 교육으로 50년 이상 목회자들의 목회 멘토가 됩니다.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는 목회 현장을 통하여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에 크게 기여하지요. 장애인 선교의 지평을 열고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 모시고 연병과학기술대학 설립하고 유학생 복음화를 위한 코스타 설립, 남북 나눔 운동 본부를 통하여 북녘당 복음화의 전진 기지를 세웠습니다. 남서울교회 개척 20년 만에 지나치게 이른 나이에 조기 은퇴해서 장애인 선교에 전념하기 위하여 남서울 은혜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동훈 목사는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김장한 목사를 영적 멘토로 모시고 서울 침례교회 그리고 또다시 미국 유학을 가서 이제 선교학 박사를 받고 지구촌교회 설립하여 한국 복음주의 운동 확산에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복음 전파, 특별히 언어 구사 능력이 탁월하여 설교 사역에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한국 복음주의 교회 성장에 탁월하고 건강한 성장의 모델은 옥하는 목사 사랑의 교회. 그는 병신도를 깨운다. 제자 훈련으로 병신도를 깨우쳐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성장의 모델입니다. 첫째는 말씀, 둘째는 지도자의 모범, 셋째는 경험적인 지식을 강조하죠. 그의 소그룹 제자 훈련이 가능했던 그의 목회 철학은 한국교회 빛과 소금 되는 성도의 책임감을 고취했고 지상 대가제의 사도적 업무가 목회자들에게 제한되지 않고 모든 성도, 즉 만인 사제주의 회복입니다. 이들의 신학적 스승은 박형룡, 박윤선, 한철아 목사고 목회적 스승은 김중권, 김장한, 각선희 목사입니다.
1: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2: 1분 찬송.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도진 ENG가 함께합니다.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

0: 필요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주향교회 라양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평안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은 많은 군중과 대중들을 앞에 놔두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이제 십자가 사형 당하시는 그 죽음을 얼마 앞에 놔두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더 가까이서 말씀을 강론하시는 소위 다락방 강론을 시작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말씀은 그 다락방 강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여러 군중들 앞에 말씀하시지 않았던 좀 더 깊은 그러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당연히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알쏭달쏭한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한 대로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그래,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내가 얘들 다 예수님 안 따라가도 저는 따라갈게요. 그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단다. 그러나 나중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거야. 장차 있을 예수님의 그 말씀은 베드로의 십자가의 순교 사건을 이제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제자가 묻습니다. 도마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다는 그 길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신이 길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예수 따라가는 그 길에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제자 빌립이 묻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 가신다는데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지금 나를 보지 않니? 나를 보는 건 너희가 하나님을 보는 거야 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강론의 말씀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렇게 좀 알쏭달쏭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이겠죠. 오늘 성경 본문은 또 다른 한 제자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4장 22절에 가로우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가롯이 아닌 유다라 그 말은 우리가 보통 유다 생각하면 예수님 판 가롯 유다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롯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가 그 유다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 판 유다 말고 또 다른 제자 유다. 그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 나타내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왜 물었냐면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21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이 나를 사랑해야 그 나를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도 받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해하기에는 아니 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시지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이시는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다시 설명을 합니다. 14장 오늘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말을 전한다고 다 믿고 그 말을 받는 것이 아니단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받을 거야. 그러니 그 말을 받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가 함께 사는 축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이 말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보편성이 있고 하나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처음에는 아 그래 그게 진리야? 아 그런 말이 있어? 아 그런 것도 있는 거야? 이렇게 보편적인 관심을 가져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어 그래 하고 그걸 다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를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들은 아 그건 나하고 맞지 않아. 아 나 그거 못 믿겠어 하고 튕기는 거예요. 이게 배타적이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보편성과 배타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진리는 불신자들에게는 튕겨집니다. 자꾸 진리가 그들에게 가도 튕겨져요. 나는 그거 싫어요. 나는 그거 안 믿을래요? 나는 그거 안 들을래요? 튕긴단 말이에요. 그 나하고 안 맞아요? 하고 자꾸 튕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이게 마치 스폰지물을 흡수하듯이 팍 흡수해낸단 말이에요. 이게 이 차이가 있어요. 진리에는 그렇게 보편성과 그렇게 배타성이 있어서 어떤 이들은 자꾸 튕겨내지만 어떤 이들은 그걸 쭉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왜 세상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튕겨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이 땅의 인생은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으로 이것을 포장하고 덮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살아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내 안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 죄의 성질들을 너무너무 포장하고 감추려는데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은 거예요. 인간이 왜 옷을 입었어요? 죄짓고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화려하게 입으면 입을수록 죄가 많은 거예요. 오늘 옷 잘 입고 온 사람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옷은 잘 입고 와야 돼요. 주일날 올 때는 최고 좋은 옷으로 집에서 비싼 옷 사서 입고라는 말이 아니라 집에서 아끼는 제일 좋은 옷으로 입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무엇인가 자꾸 감추려 무엇인가를 자꾸 감추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했던 건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지금도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은 싫어하지 않는데 교회가 싫어 그런 사람이 참 많아.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 안 가 너무 많아요. 우리 책임이 좀 크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님이 왜 말씀을 사람들이 자꾸 튕겨낼까? 예수님은 좋다는데 왜 튕겨낼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 말이 곧 아버지의 말이다. 예수님은 다른 얘기하는 거냐? 자,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 어떻게 돈 버는지 알려줄게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 여러분이 괴롭고 힘들 때 그것을 이기는 법을 알려줄게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이다. 그래서 내가 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을 너희에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을 예수님이 전하니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좋게도 보이는데 예수님의 어떤 말씀은 내 심장 폐부를 찌르거든요. 주의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에리안 칼과 같이 우리를 찌른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찌릅니다. 아프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죄성을 이 안에 가득 담고 있기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참 친구하고 좋게 지내다가도 친구가 너는 네 안에 나쁜 것이 있어.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살짝 나쁩니다. 그건 말하지 마. 너선 넘는다.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밝히려고 하지 마. 그러면 너 나하고 친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그걸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의 말씀을 전할 때내 안에 어둠의 속성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 자꾸 튕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빛에 의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어둠을 비추면 어둠들이 꿈틀거리다가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지 마! 예수 오지 마! 예수 말 듣기 싫어! 왜요? 내 안에 어둠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 어둠을 자꾸 찌르거든요. 빛이 와서 어둠을 비추니까 자꾸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그 어둠을 덮으려는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어둠을 좋아하는 인생이라는 것.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본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빛만 좋아했지 어둠 안 좋아해. 없어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둠에 속해 있어요. 어둠을 너무 좋아해요. 이것이 다 우리의 죄성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꿈틀거리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을 이기고 진리가 내 안에 살아있도록, 내 안에 거하도록 할수 있을까요? 죄를 좀 멀리하면 될까요? 아, 나좀 죄를 멀리하고 살 거야. 아니면, 아, 나는 좀 어둠을 싫어할 거야. 그런 의지로 가능할까요? 될 수도 있어요. 죄를 멀리하려고 하면 죄가 또 멀리 가겠죠. 내가 또 어둠을 싫어하려고 하면 어둠이 있는 곳에 내가 있지 않겠죠?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내가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내 의지와 신념으로 아무리 죄를 멀리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를 떠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늘 가득해서 어둠을 좋아해요. 빛에 있어도 자꾸 어둠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절망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면 희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 이게 우리의 현주소인 걸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 우리는 사망의 몸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에 거하여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내가 가면,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으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를 위하여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해도, 아우, 나는 뭔가 좀 깨끗한 것 같아. 나는 인생이 뭔가 착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인생은요, 보혜사 성령이 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 도움 안 받아도 자기는 잘살수 있다고 생각.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 주의 말씀 받고 성령과 진리 안에 거하여 살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죄 많은 내 인생, 이 죄성으로 가득한 내 마음, 감출 수 없는 이 어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비치니, 아,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구나.

주님의 창조의 그 원형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진정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구나.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죄와 어둠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오직 성령만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킬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탁하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살아, 이렇게 이런 많은 것을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와 우리의 신념으로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심령에 꽉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야, 너 나 따르려거든, 너 열심히 하고 너 그냥 득도해, 저 매일 산속에 들어가서 하루에 한 번씩 산속에 들어가서 다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너 나 만날 수 있다, 너 신앙 지킬 수 있다, 그럼 우리 아무도 이 길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불자들이요 득도하려고 하잖아요. 득도, 아미타불, 부처로 돌아가는 길. 그래서 득도해요. 그들은요 정말로 대단해요. 등신불, 앉아서 죽잖아요. 앉아서 도닥다가 죽잖아요. 그 의지, 신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신앙을 그렇게 가지라고 했다면 우리는 다 벌써 그냥 예전 얘기 자리에 떠나갔을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건 보세요. 오늘 말씀.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가르쳐 주시겠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겠대.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겠대.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감동이 없으세요? 우리는 이 말씀만 생각하면 막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그거였구나. 나는 내가 기도 잘해서, 내가 열심히 예배드려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가르치시고 때마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2000년 이 땅의 교회 역사의 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 숫자요? 아니면 사람들이 낸 헌금요? 사람들이 한 어떤 일들이요? 천만에요. 2000년 이 땅의 교회 역사의 가장 강력한 힘은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수천 년 교회는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존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소멸하면 그래서 교회가 소멸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그래서 소멸하는 교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놓쳐버린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역사대로 성령이 오늘날에도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을 제한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방언하십시오. 애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저 신령한 세계를 보여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함없는 성령의 역사는 오늘 믿고 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책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걸 가르쳐 주시겠다.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하나님의 말로 여러분 육신의 소리가 아닌 영의 소리로 들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덜 사모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고백할 수 없게 여러분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여기서 잠잠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관할 수 있도록 충만함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늘 기대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 나의 인생에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셔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디에 모셔둔 저 뒷방 노인네 같이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행하실 수 있도록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여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르쳐 주시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에베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대로 그것이 더 우리 안에서 넘치도록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빌립에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라는 곳으로 갔더니 저 에디오피아에 간다게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가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에 타고 가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이 빌립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가서 빌립이 내시 앞에 가서 당신이 읽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아,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내가 입을 열어 이 그래서 시작하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내시가 가던 길을 멈추고 내려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요 이 놀라운 장면이 여기에 소개되어져 공간이동 작게 그 내용이 소개되어집니다만 자세히 그 보면 빌립이 그 내시를 만나서 세례를 주었던 곳과 그리고 빌립을 성령이 이끌어내셔서 다른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완전 반대쪽이거든요. 뭐 그때 제트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로켓트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순간적으로 이동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얼마나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보세요. 빌립에게 가르치시잖아요. 빌립의 입을 열어서 내시를 가르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니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가만히 비교하면 공통점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끝이 다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거짓말한 죄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 30받고 판 죄나 뭐 그게 거기가 거기지 뭐 누가 더 큰 죄고 누가 작은 죄를 졌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끝입니다. 베드로는 뒤에 회개하고 깨닫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나가 목숨을 끊어버리고 자살합니다. 왜 이 사건이 이렇게 극명하게 바뀌어졌을까요? 성경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왜 깨달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버린 거야.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양심이 찔려서 생각났다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가룟 유다 마태복음 27장 3절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길은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의 가책으로 살아가는

0: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 곧 주의 말씀이 기억나서 생각나서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사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받으면 죽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뭐 회장님들, 돈 많은 사람들, 뭐 어디 그냥 재벌들, 어디 그냥 고위 관료들 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왜 그래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게 살아서 뭐하냐. 아유 쪽팔려. 아유 창피. 이러고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본래 자기들이 죄인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그 양심 가책 받았다고 그 고귀한 생명을 끊어버려요?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세미한 성령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요 다른 생각할 수 있잖아요. 확 죽어버려 이거 지금. 아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아 나 그냥 이거 살아 마라. 이런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확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 비수처럼 꽂히면요 죽어 살아가 문제가 아니라 아하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하네요. 깨닫고 할렐루야 그때 감사하고요. 여러분 완전히 새 마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리라. 심하다 때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생각나셔서 그 말씀으로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일어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평안이 있으리라. 오늘 본 마지막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14장 강론의 첫 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강론 시작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말했어요.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잖아요. 예? 너희들 마음에 염려도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순간이 아니고 영원합니다. 육이 아니라 영으로 평안케 하십니다.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오늘 그 평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이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5절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바울이 말했을 때 그게 다른 곳이 아닌 유라굴라 태풍 한가운데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 이 사업 실패, 이 어려움 주저앉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이 담대함으로 세상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는 자 되어서 담대히 세상 앞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선포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 주신 평안으로 늘 지속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으로 지금까지 여수주향교회 나양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83-8471번 061-683-8471번 여수주향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1: 여수 세계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0: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0: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0: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 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1: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0: 2026 나라사랑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윤정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자 따르던 제자들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고 실망과 좌절로 가슴이 차가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느낀 제자들은 하나 둘씩 제 갈 길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만난 어떤 분의 말씀을 들을 때 차갑던 두 제자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뜨거움이었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께서 나를 만지실 때, 그 접촉점에서 일어나는 뜨거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떡을 떼기 전까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떠나신 후 그들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자신들 속에서 뜨거움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뜨거운 가슴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열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뜨겁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인데요. 가슴 뜨거운 열정으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야 합니다.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유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왕의 노여움을 사서 죽게 된 한 사람이 왕에게 애원했습니다. 1년의 여유를 주신다면 임금님이 가장 사랑하는 말이 하늘을 날도록 가르치겠습니다. 1년이 지나도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자기를 사형해 달라는 것이죠. 왕은 그에게 1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다른 제수들이 말이 어떻게 하늘을 날겠냐고 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년 이내에 왕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지 않소. 아니면 그 말이 죽을 수도 있지? 훈련으로 말이 하늘을 날겠습니까? 왕을 노엽게 한 그 사람은 그저 1년이라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기회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잡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기회를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성도의 삶은 자기 열정이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처럼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마음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기회는 적극적으로 찾는 자가 붙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헛된 기다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의 나인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그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온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 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

최고속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EI 극동 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예레미야 제5장
1: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2: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1: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2: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2: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1: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0: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1: 제6장
2: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태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0: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2: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인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0: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세상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보라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허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2: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0: 시바에서 이 양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온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0: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조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1: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0: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료하느니라
1: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의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죄가 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2: 제7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0: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1: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0: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0: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처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람과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0: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0: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친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2: 제8장.
0: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살아가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 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0: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1: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요.

0: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1: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에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로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2: 제9장.
1: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0: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측량이 불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1: 지혜가 있어서 이

0: 이를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0: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할례를 받았어도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1: 하셨느니라.
2: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하셨습니다.
3: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시고 온전한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늘 안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첫 곡 함께 하셨습니다. Todd Galbraith가 부른 Lord I Love You,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 그 자체이시고 온전한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오늘도 이 밤에도 안전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곡들로 준비해봤는데요. 쉐인 앤 쉐인이 부르는 There is a Fountain,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리고 연주곡도 한 곡 준비했습니다. More Love to Thee, O Christ, 정의주의 피아노 연주곡인데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More love to thee, O Christ.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정의주의 피아노 연주곡이었고요. 그리고 There is a fountain, 샘물과 같은 보혈은 Shane and Shane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셔도 됩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언제든 보내주세요. 이어서 여러분의 신청곡 중 한 곡 띄워드립니다. 2050번님 보내주신 신청곡인데요. 더욱 사랑, More Love 이 찬양 띄워드릴게요.

네, 온누리 워십 찬양 앨범에 더욱 사랑, More Love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끝 찬양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이자야 61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제작진에게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의 형통함과 순적함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고 또 그분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 약속 믿고 오늘도 방송 앞으로 모이신 우리 방송 가족분들 축복하고요. 오늘도 찬양이 흐르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가 머물 줄 믿습니다. 첫 찬양으로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가장 세 곡으로 화요일 순서 내 삶의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AJ 워십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이어서 손영진의 너 어디 가든지 그리고 찬송가 프로젝트의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으려는 영적인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는 형통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과 함께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고요. 먼저 들어왔던 사연과 신청 찬양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곳곳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찬양들이 닿았으면 좋겠네요. 치유의 찬송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요. 찬양 세곡 이어드리시면서 기도도 함께 하시고 또 계속해서 샵 9330으로 문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조수아가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면.

아버지의 노래, 송승연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한웅재 목사님의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고요. 우리 삶의 형통함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풍성한 찬양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신보라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 조요한이 찬양하는 나의 갈길 다가도록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도 하는 시간 가졌고요. 3432번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기도가 특권이고 또 예배가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시면서 또 저의 찬양 기도 신청해 주셨고요. 기도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 말아요.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요즘 들어 더이 찬양의 가사에 큰 은혜가 되신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애청자분이신데요. 지금 바로 이 찬양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기도.

0: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1: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0: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0: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1: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0: 2026 나라사랑 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짐니가 찬양하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4956번님께서도 또 문자 주셨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평안함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지금 바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 꼭 붙들고 또 하루 승리하시다가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것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데니정의 색소폰 연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환희 제인 크로스비는 일생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오 놀라운 구세주,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지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었고 오래지 않아 아버지마저 여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자 할머니가 그녀를 돌봤지만 할머니도 11살 때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성인이 된 크로스비는 결혼했지만 전염병으로 아이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지요.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했던 크로스비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70세 되던 어느 날 자신의 삶을 한결같이 지켜주시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를 작사하게 됐습니다. 고통의 메마른 땅을 걷고 있을 때, 고난의 위험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큰 바위에 숨기시고 사랑의 손으로 덮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환희 제이 크로스비처럼 감사로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함께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시편 63편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날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 베드로가 남긴 고백입니다. 갈 곳 없는 사람의 정직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밤, 우리도 결국 돌아갈 곳은 한 곳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조찬미의 말씀만이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듣고 삽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 가운데 나를 정말로 살리는 말은 얼마나 될까 싶네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은 그 시절에 밤길을 걷던 사람이 손에 들던 작은 기름 등잔을 말합니다. 멀리까지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큰 조명이 아니라 딱 다음 한 걸음 디딜 만큼만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전체를 미리 보여주시기보다는 오늘 이밤 내디딜 한 걸음만큼의 빛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밤입니다.

your hands and praise him now.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Maverick City의 Grave Clothes, People and Songs의 Living in the Overflow, Hezekiah Walker의 Every Prais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조준모와 비안이 부른 테이큰, 그리고 주리의 예수 내 구주, 유효림의 내가 나된 것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애쓴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와 보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었던 순간마다 나를 붙들어준 그런 손길이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나를 일으켜준 사람, 뜻밖의 열린 길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부릅니다. 오늘 하루도 어쩌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신 은혜 덕분에 무사히 지나온 것이 아닐까 싶네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지친 밤에도 마음 한켠이 조금 따뜻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브루클리 거트우드와 브랜든 레이크가 함께한 허니 인더 락, 조시 볼드윈과 젠 존슨이 함께한 메이드 포 모어, 엘리베이션 워십과 터런 웰스가 함께한 네버 로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 6주 동안 진행이 됐고요.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마지막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의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세린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나무엔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유와 절제, 꼭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열매라고 했는데요. 온유는 강압적이거나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 온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배려와 관용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온유함은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으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온유 하면 떠오르는 그 성경의 인물이 있죠. 모세도 있고 욥도 있는데요. 이 욥을 보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리잖아요. 그 슬픔과 우울함의 늪에 깊이 빠졌지만 그 성품과 성정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불가사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온유한 자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랑함으로 욥의 일대기 속에서 온유함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온유함이 지속되는 교회와 가정과 교제 속에서는 아무래도 분쟁과 분냄이 없겠죠. 화평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을 텐데요. 아, 제가 정말로 갖고 싶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별기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온유하셨잖아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 온유한 성품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선물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 성령의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매,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온유는 강압적이거나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태도를 말하고요. 절제는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함을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댓감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고자, 그 온유한 성품을 나타내고자 애쓰시는 여러분의 그 발걸음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특성화 신주혜 자매님께 박수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아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특송을 준비했어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진정한 발견의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라고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야기했습니다. 가슴 뛰게 하는 새로운 일을 찾아 헤매면서도 늘 우리 곁에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은 놓치고 살 때가 많죠. 집에 오는 길에 수없이 보았던 나무와 집들, 또 아침이면 변함없이 녹색 옷을 입고 아이들의 등교길을 지켜주시는 학부모님들, 집에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가족들까지,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특별하고 소중한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은 선물과도 같은 기적,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 또 낡지 않는 옷과 신발로 광야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지선의 충만으로 달빛간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매일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무엔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이의 행복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울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신윤원의 뇌진정 사모하는 나 가난한 땅 귀한 성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이스의 찬양 아래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찬양은 브라이언 존슨의 Here I Bow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이미 그랜트의 I Will Remember You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Thanksgiving Band의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루벤 스토더드의 Center of My Joy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기는 하죠. 내가 선택하고 또 뜻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주체사상이라는 것도 생겨난 거겠죠. 인간이 중심이고 내 자신이 스스로가 주인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행복한 길이고요. 생명과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의 헛된 어려움들을 다 버리고 모두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에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참 중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삶, 내가 그런 삶을 선택한다 보면 조금 더 어려워지고 또 피폐해지고 힘든 길을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진리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기꺼이 감당하는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귀한 복음의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AM 1188kHz 그리고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고 계시지요. 오늘도 북한군 인민군으로 복무하시다가 휴전선을 넘어 탈북하신 임바울 목사님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칼럼 전해드릴 거고요. 또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더불어서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전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실용화하고 최초의 전력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산업은 혁명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가 혁신적인 이론으로 결유 전력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이제 전기는 더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먼 곳으로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는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기는 이제 인간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북한은 어떤 나라죠? 여전히 전기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저녁이 되면 전기가 없어서 전등조차 켤 수 없는 어둠뿐이고, 텔레비전이나 오락생활도 전기가 없어서 누릴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공장과 기업소에서는 전기 부족으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농촌에서는 전기가 일정하게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내기철이나 가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파트를 지어도 전기가 없어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고, 여름에는 더워도 선풍기나 냉장고를 사용할 수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전기가 없어서 따뜻한 방과 온수를 제공할 수 없는 나라. 수도와 먹는 물조차도 전기 부족으로 공급할 수 없는 낙후된 국가가 북한입니다.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과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절에도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정말 마음을

0: 을 조리는 나라가 북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전기가 끊기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기서는 전기가 끊길까봐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전기가 끊기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풍요롭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누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세탁을 하는 세탁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설거지도 해주는 식기 세척기도 있습니다. 청소도 로봇 청소기로 청소를 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온도를 낮추고 겨울에는 난방으로 온도를 높여주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은 북한처럼 우물에서 길어올려서 먹지 않고 정수기를 통해 정제되고 깨끗한 물을 집에서 마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는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한 대 이상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는 전기자동차입니다. 북한은 나무를 먹고 달리는 목탄차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전기를 먹고 달리는 전기차를 대부분 주민들이 타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활입니다. 북한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결과는 전기조차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캄캄한 어둠을 경험하는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북한에도 하루속히 전기를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나라가 오길 원합니다. 그 땅에도 하나님이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전기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축복은 전기가 주는 축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와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그날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은 몇 년 전부터 지방발전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인데요. 해마다 20개의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 이렇게 건설된 공장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력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공장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노동자들은 농촌이나 광산 작업 등에 동원되는 일도 자주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질도 좋지 못하다 보니 판매도 어렵고 악순환이 계속되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일들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에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의 지방공업공장 실태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에 매년 20개씩 지방공업공장을 새로 건설하고 있는데 네. 상당수 공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0: 갈등되지 않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 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하면서 이 평양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생산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군요. 그 이유가 뭘까요?
0: 네.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요. 원자재 부족과 전력 부족이라고 합니다.
1: 예.
0: 이 두 가지가 부족하니까 정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장이 한두 개가 아니라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1: 예.
0: 그리고 또 이미 이 지역들에서는 운영되는 공장들도 장기간 이어진 재정난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상당수의 공장이 생산이 중단되거나 생산량을 크게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더해진 것입니다.
1: 예,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이었지요?
0: 네, 그렇습니다. 7일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가 지방발전을 위해 강조해온 지역에 식료 공장과 일용품 공장, 피복 공장 등이 생겨났지만 실제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공장은 드물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렇게 공장들의 가동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곳에 일했던 노동자들은 그 시간에 뭐를 하고 있을까요?
0: 네. 공장이 가동되지 않자 이제 기업소에서는 일부 공장 노동자들을 건설장이나
1: 네.
0: 농촌, 광산에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강도 일부 지역 노동자들의 사례를 보면 함경남도 단천의 마그네사이트 광산 등에 장기간 파견되는 사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북한 신혼부부의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0: 네. 아주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공장 노동자도 단천 마그네사이트 광산에 장기간 파견됐다고 합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요. 또 집에서 막 결혼한 새색씨는 남편 얼굴조차 보기 힘들다라고 푸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0: 네, 공장은 새로 지어졌는데 실제 노동자들은 생산 현장보다 동원 현장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1: 예. 그런데 북한에 이런 지방 공업 공장들이 많이 생겨서 제품이 참 다양해졌다라는 보도도 예전에 있었는데 그런데 생산되는 상품의 질은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0: 예, 아주 질이 문제입니다. 질이 낮다 보니까 낮은 가격에 공급을 하는데
1: 네.
0: 그래도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선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만든 장은 1kg에 북한 돈 3,000원 정도로 되는데
1: 예.
0: 개인이 직접 담근 장은 1kg에 10배인 3만 원에 팔린다고 합니다. 가격이 훨씬 비싸도 북한 주민들이 개인이 담근 장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1: 네, 이렇게 생산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그나마 생산된 제품들이 팔리지 않는다면 그래도 이 상품도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0: 네, 결국 주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재고로 남는 공장 식품들은요. 분부대나 돌격대 등 이런 곳에 공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1: 아, 네. 자, 오늘은 북한의 지방 공업 공장 실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양과 지방이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매년 20개씩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그 최종 목표는 공장 건설이 아니라 지방 발전, 균형 발전입니다.
1: 예.
0: 그러면 균형 발전을 하려면 공장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상품을 생산하고 또 판매해서 수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1: 예.
0: 그런데 공장만 짓고 생산 판매가 이어지지 않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지방 발전 20등식 정책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지시이기 때문에 공장은 계속 짓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방 발전하기를 기대하는데 사실은 지방 발전이 아니라 공장 건설로 건설 자재, 공장 설비들이 낭비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1: 예.
0: 두 번째로는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1: 예.
0: 생산 배급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 발전 20등식 계획에 의하면 이 생산과 유통, 판매, 재생산의 구조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 예.
0: 자본주의 시스템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잘 조절해야지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공장만 짓고 그 다음 대책이 없이
1: 네.
0: 그 일이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문제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서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과 유통하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뜰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1: 예.
0: 세 번째로는 원자재와 전력이 없어서 생산이 차질을 빚는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원자재와 전력이 충분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 예.
0: 왜냐하면 상품 품질이 떨어지잖아요.
1: 네.
0: 예, 그러면 시장에 팔리지 않게 되죠. 근데 수요가 없는데 생산만 하면 상품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전력과 원자재가 공급이 돼도 팔리지 않는 상품을 계속 만들어낸다면 그 대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 예.
0: 또 상품을 팔아서

0: 원자재를 사와서 다시 상품을 팔리는 이 재생산 구조가 이루어져야지 공장이 계속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 예.
0: 네 번째로는 이 문제의 해석과 해결을 찾는 방법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자면 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니까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각종 동원사업에 파견하고 또 상품이 팔리지 않으니까 그 상품을 재고로 둘 수 없어서 왜 상품 팔리지 않는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와 돌격대에 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1: 네. 그러니까
0: 이런 식으로 하면 전혀 공장이 발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공장 구조가 자본주의식 사업이라면 이 공장주의 의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 네.
0: 마지막으로는 제가 개성공단이 생각이 났습니다. 개성공단에서는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그리고 재생산 이런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1: 예.
0: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들도 개성공단에서 배우면 좋겠다.
1: 네.
0: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또 여기서부터 하나씩 배워나갈 수 있도록 남북 당국자 간의 회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1: 예. 자, 오늘 이렇게 분석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는데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지방발전 20승 10정책으로 매년 20개씩 시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주민들의 기초적인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각 지역의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만 짓지 말고 지방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공장만 짓는다고 지방 주민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시되고 생산과 판매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만 짓는 것은 건축 자재와 공장 설비의 낭비입니다. 공장은 멋지게 지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공장들이 산업 세계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개성공단에서 생산과 유통과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을 북한 동포들은 이미 체험했습니다.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게 하시고 북한이 이 경험을 잘 배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정부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오늘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장합동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북한 바로보기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민 규제를 다시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비즈 보도입니다. 국내 특급 호텔들이 자체 김치를 앞세워 미국과 일본 등 해외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까지 치솟으면서 양식장 폐사 피해가 잇따르고 갈치와 연어 등 주요 수산물의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폭염으로 전력난이 심화되자 군수공장에 전기를 우선 공급하고 주민 거주지역과 소규모 공장에 대한 전력 공급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양강도 해산에서 국경경비대 군인이 무장 탈영에 도주하다가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부대 내에서는 생활난과 밀수 단속 강화가 탈영의 배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189일 만에 완등한 네팔의 세계적인 산악인 니르말 푸르자가 브로드피크 등반 도중 눈사태로 숨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합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폴리실리콘의 최저 수입 가격도 1kg당 $21로 정했습니다. 폴리실리콘에 가공한 인공과 웨이퍼에는 1kg당 $100의 최저 수입 가격에 적용되는데요. 중국 등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저가 제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관세는 지난해 7월 시작된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 4일부터 발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이 미국의 반도체와 태양광 전력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을 재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인 여성이 낳은 자녀와 미국 내 외교 공관 직원의 자녀, 테러 단체나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물의 미국 출생 자녀 등 특정 범주를 대상으로 제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도록 하고 과거 원정 출산에 가담한 외국인과 이를 도운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다고 밝히면서 실제로는 출산과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미국의 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출생 시민권 제한에 대한 대법원의 제동 이후에도 강경한 이민 정책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비즈 보도입니다. 국내 특급 호텔들이 자체 개발한 김치를 앞세워 미국과 일본 등 해외 프리미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커힐 호텔 앤 리조트는 지난해 9월 약 7톤의 김치를 미국 서부에 처음 수출한 데 이어 올해 미국 전역으로 판매 지역을 넓혔고 지난 3월에도 호주에도 진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수펙스 김치를 미국에 처음 선보이면서 워커힐 김치의 해외 누적 수출량은 약 70톤으로 늘었습니다. 장거리 운송에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배출하는 전용 용기를 도입하고 해외 소비자의 식문화를 고려해 제조법도 바꿨는데요. 조선호텔은 싱가포르에 이어 올해 미국 시장에 진출했고 지난 1월에는 경기도 성남에 기존보다 약 2.5배 큰 프리미엄 김치 생산 시설을 열었습니다. 롯데호텔도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첫 해외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 데 이어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김치 수출액은 2019년 1억 500만 달러에서 2024년 1억 6,400만 달러로 증가했고 전체 수출에서 미주와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2.7%에서 46.1%로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호텔 업계는 한식당의 조리법과 고급 식재료, 호텔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활용해 일반 포장 김치와 차별화된 해외 프리미엄 수요를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바닷물 온도까지 끌어올리면서 양식 어류 폐사가 잇따르고 주요 수산물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협 노량진 수산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 갈치 1kg의 평균 경락 가격은 16,7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올랐고 고등어는 7.7%, 연어는 19.4% 상승했습니다. 가격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는 장기간 이어진 폭염에 따른 고수온 현상이 꼽히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3일 경주에서 강원도 삼척까지 동해 연안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효했으며 울진 일부 해역의 수온은 28.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고수온 피해도 현실화해 포항의 육상 양식장 8곳에서 강 도달이 치어 13,600여 마리가 폐사했고 제주에서도 지난달 양식장 6곳에서 광어 등 32,000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액은 2,17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정부는 수산물 가격과 억압 피해를 줄이기 위해 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24개 대형마트에서 국산 수산물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하고 노르웨이산 고등어 약 2,000톤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 어류의 조기 출하와 긴급 방류, 산소 공급 장치 가동 등을 확대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폭염으로 전력난이 심화하자 군수 공장에 전기를 우선 공급하고 주민 거주 지역과 소규모 공장에 대한 전력 공급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내각 전력공업성은 수력발전소 저수지의 저수율이 크게 떨어지자 지난달 28일 각 지역 송배전부에 일반 구역의 송전을 제한하고 핵심 군수공장에

전력을 우선 배정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북한은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을 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폭염으로 저수지 유입량은 줄고 증발량은 늘면서 발전 여력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무더위로 선풍기 등 냉방기기의 사용이 늘면서 전력 수요는 증가해 가뜩이나 부족한 전력 사정이 악화됐다는 설명인데요. 이에 따라 일부 주민 거주 지역과 소규모 산업시설의 전기 공급이 제한되면서 공장들의 생산 차질과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천과 순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전기를 끌어다 쓰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식통은 폭염 속에서도 선풍기와 전등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워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노인과 어린이 등 더위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에서 국경경비대 군인이 무기를 소지한 채 탈영했다가 추격 과정에서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해산 일대 국경경비대에서 복무하던 군인 한 명이 무기를 가지고 부대를 이탈했고 부대 지휘부는 추격조를 투입해 예상 이동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탈영 군인은 이후 국경을 넘으려다 추격조에 발각됐으며 양측 사이에 총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대 지휘부는 사건 이후 구체적인 탈영 경위와 동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부대 내부에서는 식량과 피복 등 기본적인 보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밀수 단속까지 강화된 것이 이번 사건의 배경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국경경비대원들이 밀수업자의 활동을 묵인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돈으로 부족한 생필품 등을 충당했지만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이런 비공식적인 수입원마저 막혔다는 설명입니다. 탈영 군인이 사살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군관과 군인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경경비대의 무기관리와 근무 인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사상 검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189일 만에 완등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네팔 산악인 니르말 푸르차가 파키스탄 브로드피크 등반 도중 눈사태로 숨졌습니다. 올해 43살인 푸르자는 18살에 영국군 구르카 용병으로 입대했고 이후 네팔인 최초로 영국 특수부대에 들어가 10년 동안 활동한 독특한 이력의 산악인입니다. 2014년 세계 추리봉 다울라 길이 정상에 오른 그는 2019년 8000m급 14개 봉우리를 7개월 안에 모두 오르겠다는 프로젝트 파스터블에 도전했습니다. 결국 189일 만에 14좌 완등에 성공하며 당시 7년 10개월이던 최단 기록을 크게 앞당겼고 그의 도전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에는 네팔 셰르파 9명과 함께 당시 8000m급 고봉 가운데 유일하게 겨울 등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K2의 사상 첫 동계 등정에도 성공했는데요. 푸르자는 지난달 가셔부름 2봉을 오른 뒤 브로드피크 등반에 나섰으며 이후 초6까지 등정해 세계 최초로 8000m급 14좌를 모두 두 차례 무산소로 오르는 기록에 도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브로드피크의 캠프2와 캠프3 사이를 오르던 중 눈사태에 휩쓸려 실종됐고 사흘 뒤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함께 등반하던 상업 등반대원 4명과 스태프 5명도 모두 숨졌는데요. 지난달 가쇼부름 2봉까지 8000m급 봉우리를 57차례 오른 푸르자의 14년에 걸친 등반 여정은 브로드피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과 북한 지역은 곳곳에 따라 구름이 지나거나 가끔 맑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새벽녘 이른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들은 안전운전하시고요. 한낮에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와 건강 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분포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요, 아침 최저 기온 22도에서 27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 25도에서 35도 선까지

0: 24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하늘도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세종과 부산, 광주가 25도, 울산 2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세종 34도, 광주와 울산 33도, 부산 32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평안북도에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신의주 26도, 개성 24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 35도, 평양 34도, 개성 31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 25도, 청진 23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9도, 청진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서부와 남해 동부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파도의 높이는 1에서 최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구름이 많겠고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 1에서 2m, 서해 북부는 1에서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이상 12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나누길 원하시고, 또 북녘에 계신 우리의 동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 줄의 기도 전하기 원하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북방 지역에서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어떤 형편의 이야기, 또 복음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 등, 또 탈북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등 여러분 편지나 엽서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사랑 말로 다요 용 못하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최고의 명의가 아니면 고칠 수 없다는 큰 병에 걸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소녀는 설령 고칠 수 있다 해도 그 수술비를 마련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일단 진찰은 받으러 병원으로 향합니다. 이 진찰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 진찰을 하던 의사는 소녀를 보자마자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수술을 해주겠다며 먼저 나섭니다. 의사가 뛰어난 실력으로 수술을 한 끝에 무사히 마쳤고요. 병실에 누워있는 소녀에게 이런 청구서가 날라왔죠. 치료비는 그때의 우유 한 잔으로 지불되었음. 이 의사가 학생이던 시절 학비를 벌기 위해 방문 판매를 했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구걸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아무도 음식을 주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한 소녀만이 자신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임에도 귀중한 우유 한 잔을 건네주었다고 하죠. 심지어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받으러 자신을 찾아온 소녀가 바로 그때 그 소녀라는 사실을 의사는 곧바로 알아차렸다고 하죠. 소녀가 우유 한 잔을 친절을 베풀었던 이 사람은, 이 명의는 세계 최고의 의대인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공동 설립자 하워드 켈리 박사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랑으로, 정성으로, 섬김으로 베푼 작은 그 은혜가 나중에 어떤 복으로 돌아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하죠. 하지만 돌려받지 못한다 해도 우리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의 손에 힘이 있는 한 친절과 사랑을 베풀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늘의 보화가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차고 넘치도록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그 사랑을 구하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으로 함께 할게요.

첫 찬송 찬양사역자 나무엔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어서 향린교회 찬양의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함께했습니다.

시편 37편 3절의 말씀. 여호와를 신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시편 37편 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며 선행에 힘쓰라. 그리하면 내가 그 땅에서 살며 평온을 누리리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길 때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사랑과 위로의 주님의 그 역사가 오늘 하루 한 장 한 장 또한 쓰여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며 사랑이 풍성한 하루 보내세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100세에 아들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 조금 못해요.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반항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독생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사환 두 사람하고 칼하고 장작하고 불을 다 준비해가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아버지로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하게 되죠. 준비된 사람에게 사명과 축복이 온다.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돌 두 판을 갖고 자기 준비가. 인간이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따로 준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된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한 곳으로 갔다고 그랬죠. 순종에 대한 각오입니다. 아브라함, 준비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준비했다고 그랬죠.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 아들 준비했죠. 이삭은 예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불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로 칼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칼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참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변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뭐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탄을 했을까.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마음과 네 중심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결단을 하면은, 결심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준비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나에게 아무리 나무를 자르는데 6시간을 주어진다면 나는 그중에 4시간을 도끼를 간다 그랬어. 칼을 간다 그랬어. 내가 준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나보다 먼저 행하실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이곳에 온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찬양 후에 어제 이야기를 나누었던 형제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 3년차 우리 황해도 해주에서 일가족분들이 함께 목선을 타고 이곳으로 건너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모셔볼게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시간까지 황해도 해주에서 정말 수년 동안 계획하셨던 탈북을 하시고 그 와중에 가족분들이 다

0: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셨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찾으시고 이곳에 오셔서 어여쁜 아이들과 함께 일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그리고 지금은 조경기사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시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에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 그 여정을 나누고 싶어요. 가장 먼저 이렇게 여쭙거든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 때, 언젠간 정말 선생님이 고향 땅 해주에 가면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 뭐 극동방송을 듣고 있던 분들에게나 아니면은 가족분들에게나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라고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아, 너무 존귀한 분이라서요, 우리 하나님이. 아, 저는 뭐 제가 무슨 어떠한 표현을 하더라도 제 상황에서는 나로서는 이게 제일 최선의 표현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다. 그냥 너무 좋은 분이다라는 말밖에는 더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냥. 그냥 만사, 모든 세상, 그냥 만 가지 일을 다 들어주시는 그냥 좋은 분이다. 꼭 한번 믿어봐라. 니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냥.
0: 그러면 만약에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가 좋은데? 나는 좋은 거를 일단은 경험한 적이 없고 뭐가 좋은데? 라고 물어보면은
1: 니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 분이야. 어? 니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실 수 있어. 확신해. 네. 이렇게 말하고 싶죠.
0: 언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느끼셨었어요?
1: 뭐 느낄 요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은 보니까 제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죠? 깨달음을 동시에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게 옳다고 믿어져서 뭔가를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것도 내가 주장을 하고 싶고 밀고 나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의지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의지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꼭 후회를 주시더라고요. 후회를 주시는데 동시에 깨달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항상.
0: 네.
1: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좀 툭 치는 그런 느낌이 항상.
0: 하나님이 그 마음을 탁탁 건드시는.
1: 네, 느낌.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러니까 좀 언젠가부터는 저도 아, 이게 그 마음이었구나를 느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나의 주장을 그냥 내밀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막 너무 죄송하고 그런 깨어침이 있는 것 같아요.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이런 능력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이 자꾸 생기고 오히려. 그래서 내가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가면서 기도할 때도 항상 느낄 때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잘 인지를 하면은 내 생활에서 더 생활에 빛나는 생활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좀 특이한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0: 하나님이 또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들도 있고 그 마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날마다 때마다 부어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북녘 주민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이로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그냥 제 3자가 봤을 땐 참 쉽지 않은 일처럼 보이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한 것들도 있고 세뇌한 것들도 있는데 이곳에 오셔서 또 누가 전도해서 가셨던 건가요?
1: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북한에서 극동방송도 들었었고, 극동방송뿐만 아니라 뭐 대북 단체들에서, 그러니까 대북 단체라기보다는 기독교 단체였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그 주고 있던 그 글을 제가 지금 뭐 외워서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요. 당시에 제가 봤었던 그 북한에서 주소받던 비라인데요. 전단지가 기독교 단체에서 보낸 그런 전단지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통일이라는 영어가 수없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아. 근데 이걸 보면서

0: 아, 통일을 많이 그리워하는 곳이기도 하구나, 교회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궁금증도 많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도 제가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하나원에서부터 제가 저 기독교, 그러니까 저 교회 체험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했더니, 아, 그럼 목사님 제가 불러드릴까요 하시더라고요. 해서, 아, 그래 주세요 해서, 그때 목사님을 처음으로 만나 뵙고, 그 목사님께서 그 용락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저의 신앙생활의 시초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원에서 수련회에서 나와서 여기에 사회 나와서도 제가 제발로 궁금해서 교회들을
1: 교회도
0: 처음에는
1: 나가시고.
0: 동네 교회 가까운 데 교회부터 집에서 가까운 곳에부터 먼저 가봤었어요. 가봤었는데 별로 감흥이 안 오더라고요. 안 왔는데 그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는데요. 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1: 그쵸.
0: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았고요. 하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응원 덕분에 조금씩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제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아멘. 주신 그 사랑을 다시금 흘려보낼 수 있는 소망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북녘의 형제와 자매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을 또 전해줄 수 있을까요?
0: 일단 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요. 야, 친구들아, 너희들도 한국을 그리워했고, 또 북한에 있을 때 우리 한국 드라마 보면서 저 풍요로운 사회에 가서 살고 싶고 많이 소망했었잖아. 근데 노력은 너희들 본인에게 달려 있어.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면 탈북도 가능하고, 또그 안에서도 너희들의 생활 조직을 너희들이 하게 달려 있다고 봐. 나도 여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행복이 별게 행복이 아니더라. 내 믿음 속에 주추를 붙잡고 살아가면 행복이 마음이 행복해지더라. 그거 알고. 극동방송도 니들은 한국 라디오를 들을 때 극동방송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잖아. 한번 검색을 해봐가지고서라도 니들이 많이 좀 청취하다 보면 언젠간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 니들이 진정으로 방송의 내용을 깨닫고 나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믿는다.
1: 정말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말씀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실 줄 믿으면서 오늘 저희 황해도 해주에서 온 김일혁 형제와의 만남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주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그날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나누면서 인사드립니다. 정착 3년차 황해도 해주에서 일가족이 함께 목선을 타고 건너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고 찬양 전에 북한이 고향인 형제 고백과도 같이 좋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남과 북이 함께 목청껏 찬양할 그날이 머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창조주, 만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일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너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너의 뼈를 강하게 할 것이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으리라.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를 견고케 하실 끊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복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하시는데요. 이사야 37장 3절과 4절, 35절과 36절을 본문으로 환난과 책벌과 능욕에 시들지라도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실 이 과거에는요,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규범을 말하곤 했었는데, 요즘은 뭐 인간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지는 규범 얘기는 쏙 빠지고, 남들보다 더 성장해야지, 성공해야지, 뭐 이런 얘기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복가되는지. 그러다 보니 이게 요즘 열심히 살아가면서 번아웃이나 되고 이 정신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진리마저도 상대적으로 자꾸 상대화시키는 유튜브를 비롯해서 세상 유행 풍조가 그러다 보니까는 그전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손주나 누군가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어떻게 인간답게 사는 겁니까? 그러면 기꺼이 알려줄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탈진리 시대라고 하는 물결이 유입되면서 삶의 기준이 계속 변하고 인생관과 세계관은 시시각각 요동치다 보니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부모님들도 혼란스러워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무엇이라 답변하시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요동치 않으려고 무엇인가를 꽉 붙잡고 있어요. 많은 사람은 그게 바로 돈입니다. 물질을 목숨처럼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유산 물려주지 않으면 그 전에 어느 한 의사가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도 죽이고 그래요. 왜? 돈 있어야 요동치지 않을 것 같은 생각 드니까. 그런가 어떤 사람은 권력을 붙듭니다. 권력 붙들기 위해서 친구도 배신하고 뭐 도대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이나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쪽을 추구합니다. 문제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변해가지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절대 진리가 없는 세상이 되면, 말세지말이 되면 고통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난의 시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난이 그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현대는 책벌의 시대입니다. 책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책망, 꾸짖음, 교훈, 징계 뭐 이런 의미인데, 아니 시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책벌의 시대로 허락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근거 없이 그러실 리가 없어요. 인간답게 사는 것과 관련해서 그 전과는 달리 이제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절대 진리보다 상대 진리를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누워하셔가지고 그래? 한번 성공 추구해봐. 그러다가 공허감 느끼게 만들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실패를 허락하시고 원치 않는 질병도 주시고 경제적인 유기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책벌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책벌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만은 연약한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 책벌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역시 힘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어떤 날이라? 능력의 날이에요. 저기 말하는 능력은요, 그저 남으로부터 창피를 당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 모욕, 조롱, 멸시 받고, 특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욕당한다고 할 때에 능력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일본 상황으로 하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요, 유다와 히스기야만 공격한 게 아니고 실은 하나님을 조롱하며 공격했습니다. 여호와가 과연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요즘 말로 하나님 믿는다고? 너 지금 상황 이런데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너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도움이 되겠냐? 정신 차려 이 인간아. 그거 의지했다가 나 누가 잘못되는 사람 아무개 봤다. 성경대로 하면 앗수르 대적했다가 패망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아마 어쩌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도 직장 생활할 때에 정신 차리세요. 이 분야는 하나님이 안 통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절대 진리가 통하지 않는 이 직장님도 왜 몰라요? 과학 인공지능 시대인데 신앙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조롱하잖아요. 아직도 성경 믿냐?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냐? 믿음보다 과학이 훨씬 더 설득력 있잖아. 이런 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 있는 믿음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취급하는 시대, 이게 바로 능력의 시대예요. 이런 능력의 시대를 살다 보면 내 신념 드러내는 것이 점점 조심스러워요.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뭐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온라인 공간에서조차 내 얼굴이 드러내지 않는 그런 데서조차 우리 믿음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보니 많은 사람을 침묵을 지켜버려요. 왜? 아, 저 인간 좀 위별나. 본인만 혼자 뭐 거룩한 척하고, 아, 유난스러워. 에이, 뭐 유난스러운 점 시대에 뒤떨어져서 그러지. 그런 평가 받을까 봐, 어떤 경우는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입을 싹 씻어요. 예수 믿는 티를 안 내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조롱받을까 봐. 솔직히 세상은 하나님보다 도움의 힘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권력이 진리보다 더 강하다고 속삭이는 건 맞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런 세상 유행 풍조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교인이 있으면 그런 교인 앞에서 내가 성경대로 살려 그러면 정신 차리세요. 이 철부지 같은 신앙이나. 나도 당신처럼 한때 그랬었지. 그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될 일이야? 뭐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려 그러면 은근히 비아냥돼요. 누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같은 교인끼리도 그런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고 보이는 결과를 오히려 성공했다 못했다 사회적인 영향으로 사람의 등급 매기려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숫자로 증명되면 말을 않겠는데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숫자로 증명됩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한다 그래가지고 그 믿음이 숫자로 증명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 붙든다고 그게 숫자로 증명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숫자 위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기도와 믿음의 위력을 알면서도 증명하지 못하니 입 싹 씻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능욕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조롱받을까 봐 조심해요. 실은 히스기야 때 그랬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수많은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다 나라를 파죽지세로 점령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도 곧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럴 때 산헤립이 하나님을 조롱하지요. 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의 무기는 단지 칼과 돈과 권력, 그게

0: 아니고요. 실제로는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래 조롱당한다고 하고 그냥 하나님이 모른 척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하나님이 놀랄 만큼 기적 행하신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조롱당하니까 히스기야는 말이 아 이날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히스기야도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잘 보면 히스기야는 참 여러분보다도 더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수리에 포위됐을 때요. 히스기야가 맨 처음 한 게 뭔 줄 아세요? 열왕기하 18장 14절로 16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죄 진 것도 없잖아요. 공격받은 입장이니까. 그런데 아수르 왕에게 가가지고 손을 싹싹 빌면서 죄졌다라고 말합니다. 비굴해 진 거예요. 성경 가서 보세요. 죄인이라고 빕니다.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에루살렘 성전, 인류 최초에 지어진 에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 같은 것을 막 긁어다가 은과 함께 조공을 바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너무 히스기야 미화시키지 마세요. 그럼 그랬을 때 아수르가 알았다 혹은 완전히 퇴각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단물 쏙 빼먹고 빼버리는 악마처럼 아수르는 돈 받아먹고 단물 쏙 빼먹고는 또다시 공격해가지고 이사야 본문 37장 상황에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뭐예요? 비굴하게 굴었던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자 두 번째 쓰는 방법이 애굽에게 도움 요청하는 거였어요. 그 유다 왕국의 국제 전략사는 그런 겁니다. 북쪽에서 강대국이 공격해 들어오고 감당하기 힘들면 남쪽에 있는 애굽 제국에게 도움 요청하는 게 유다 나라의 국제 정치학의 상식이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뻔히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애굽에 간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를 통해 저 말씀 주시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0: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너희들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날 무시하고 지혜로운 척하며 애굽에 가서 도움 요청해. 그래 그럼 나도 지혜롭게 너희들 한번 뽐때 있게 애굽을 재앙 내리겠다. 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같은 거 이런 말씀 들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시겠지요. 그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히스기야는 저 말씀 듣고도 애굽에 가서 도움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왔던 게 히스기야예요. 이 얘기 또 했다고 저 천국 가면 히스기야가 저를 한테 삐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히스기야가 그랬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그래서 아수르 팀이 한 얘기가 있어요. 히스기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애굽을 믿냐?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 힘이 전혀 없어. 실제로요 이 역사 고고학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의 연대기인 테일러 프리즘이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 이 아수르와 남유다와 전쟁 기록이 있는데 유다 편에 애굽 군대와 성경에도 없는 건데 구수 군대까지 합해가지고 아수르에 대적했지만 엘드게 전투에서 아수르군이 연합군을 격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 기록이 정확한

이는 세상 역사도 뒷받침하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살해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도 좋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만의 해결책 갖고 있는데 여러분을 무시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가서 도움 요청했어요. 그런 사람이 도움받으러 오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쫓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내쫓는다고 하는 분은 동신교회 다니면 안 돼요. 동신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영접하셔요. 받아주셔요. 만시 지탄이나마 본질로 돌아가니까 본질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때의 고백이 그거예요.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은 같도다 라고 토하는 겁니다. 이제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미주친 말은 몽고하니 그런 겁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산모가 그동안 힘을 엄청 썼어요. 막 옆에 있는 남편 막 그냥 수염도 잡아들면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그래도 막판 애기 날 때는 힘을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근데 그때는 힘을 다 빼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 그때 같은 경우는 의술이 발달하지도 않고 산모도 죽고 애기도 죽어야 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깔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스기야와 유대나라는 이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군사력도 없다. 외교도 실패했다. 애굽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의 모든 방법이 끝났다. 도움받을 것은 무진장한데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바로 그런 때에 히스기야는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고 전능자 하나님께로 향하는 최소한의 센스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신나게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거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고스란히 하나님께 가서 알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신나가지고 기꺼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그 힘과 능력, 지난주에 말씀처럼 내가 사모하면 그 어떤 축복도 너끈히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가증스럽지만 않으면, 즉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맘만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연이은 말씀, 정말로 그 말씀하시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능성 사라졌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 있는 한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입 싹 씻으시는데 우리 지금 가나안 찬양되면 누구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건 거예요. 히스기야 혼자 기도응답 받으라 그러지 않고 이사야가 돌봐줍니다. 그래서 함께 응답 받도록 합니다. 본문이죠. 자신의 일을 돌볼 뿐더러 주변 사람들도 서로 돌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메시지가 본문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혼자만 독약청청신앙 좋은 척 하려고 하지 말고 이웃 형제자매들도 기도응답 받도록 서로 도와주라. 이걸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주변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를 도와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고. 그럼 여러분도 귀한 삶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의 배우자가 좀 혹은 여러분의 그 친구가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안 돼요? 왜 그걸 인정을 못해 줍니까? 아, 무대에서 꼭 한 사람만 스타만 되어야 됩니까? 함께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정말로 대우받고 인정받고 역사적인 왕으로 자리매김하는 거 좋고 나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도록 도와줘야겠다. 이사야 작은 일이지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꼭 큰 일만 내가 해야겠다. 그러지 말고 남이 하는 일이 잘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작은 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귀하게 사용하시고 역사 주관자의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나도 원치 않게 때로는 환경 때문에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시대를 만날 때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천국에 가지 않는 한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시대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 안에서 주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 전역도 없고 제대도 없고 그런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그럴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각종 전쟁의 주도권을 누구 보고 쥐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제가 싸움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도권은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기도하는 거 이게 지혜인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능욕하는 무리와의 싸움이라면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를 담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그리하신 것처럼 대적들을 견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8만 5천을 싹쓸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 참지 못하고 이건 내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내가 싸워야 하는 전쟁인데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전쟁에서 이기는 상책입니다. 여러분 병법에서 전쟁 승리를 위한 상책이 있고 하책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지요? 내가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다 보면 이게 싸움 대상이 있는데 나도 이기기 위해서 되게 얻어 터져야 되고 피해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상처투성이에요.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이겨봤자 상처뿐인 영광 승리니 그건 하책입니다. 하수예요. 상책이 뭔 줄 아세요? 싸워서 승리하되 내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미래까지도 상대방이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미래 주관자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진 가운데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요 한 길로 왔다가 왜 일곱 길로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마귀와 싸우려고 하면 여러분 물음의 부인도 저게 나한테 도전해? 온 때를 보여줘야지. 사도행전에 보면 귀신이 달려들으니까는 막 그 제사장의 일곱 아들이 난리법석 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서 보면 마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알고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이건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

0: 것입니다. 이게 승리를 위한 최상책입니다. 기스기 하는 만시디탄이나마 드디어 이 상책 선택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대적들 물리치셔가지고 승리 맛본 겁니다. 여러분, 차 고장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이 무더운 여름에 집에서 고쳐요? 자동차 정비소로 가서 정비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해요? 1번, 내가 고치겠다. 2번, 정비소에 가서 전문가 정비사에게 맡기겠다. 몇 번이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고칠 능력도 안 되면서 뭘 고치겠다고 씨름합니까? 전문가에 맡겨야지요.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지. 언제까지 그걸 혼자 씨름합니까? 그럴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하나님께 내 사정 다 알아야지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사야 31장 중간 부분에 가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께 가서 펼쳐놓습니다. 사정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고 이왕 싸워야 하는 전쟁인데, 저는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쉬지도 못하고 이 세상 있는 데까지는 싸워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주일간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교인들이 아,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말씀이니 했지만 불편했지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싸우긴 하되 상책을 써야 하나님께 맡겨요. 그럼 평안해지잖아요. 자, 오늘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1: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0: 하나님께서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1: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0: 이런 유형의 간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이사야 37장 3절과 4절, 35절과 36절을 본문으로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시대일지라도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12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평안도와 함경도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고요. 저녁부터 함경남도 곳곳에서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5도, 포항 24도, 강계와 서울이 23도, 평양과 신의주, 함흥, 부산, 여수, 목포가 22도로 보이고요. 강릉과 광주가 21도, 개성과 대전, 대구가 20도, 해산과 청진, 춘천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33도, 여수가 32도, 신의주와 개성, 대구, 대전, 부산, 목포가 31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계, 해산, 춘천, 제주가 30도, 함흥이 27도, 강릉이 26도,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동해 북부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최대 3.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전능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어둠이 거치면서 작은 빛으로 아침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캄캄한 어둠도 작은 빛이라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어둠은 끝내 숨을 곳이 없어지죠. 우리의 현실이 잠시 근심과 걱정의 숲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임재의 빛으로 찾아오시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근원이시며 은혜의 샘 근원이십니다. 이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이 아침도 예배해 드리기로 원합니다. 어서 오세요, 성도님들. 주후 2026년 8월 12일 수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군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네 오른손에 떨어뜨리리니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0: 편안해 받으십시오.
1: 네, 이제 오늘 에스겔 39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 에스겔 39장은 이제 38장에 이어서 38장의 예언을 좀 더 구체화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 다음 2절에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결국은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8장을 가면요 38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개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로 예언하라. 이게 이제 39장 1절 말씀과 거의 비슷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여기 그 3절에 보면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해서 4절에 돌이키고 그 다음에 38장 4절에 아가리를 꿰고 온 군대를 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6절에도 너와 함께 끌어낼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그대로 39장에 1절 끝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나와서 또 너를 쳐서 떨어뜨리고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38장의 예언의 큰 주제가 이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섹 두바랑 고객의 심판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이 다시 39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로스 메섹 두바랑 고개 멸망. 그래서 요거를 이제 38장에서 예언한 것을 다시 요약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말씀하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예언서에서는 요런 것들을 이제 두 장이 나란히 있는데 한 장은 예언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는 그 다음 장에는 요 앞에 예언을 요약하면서 성취를 말씀하시는 요런 것들을 재개형 도입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개형 도입구, 다시 전개하면서 성취하는 것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앞에 말했던 예언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도입을 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 39장의 말씀도 38장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측면만이 아니라 여러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그것이 성취될 때가 있고 또 성취가 구체적으로 다른 앵글에서 보여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입체적인 측면을 우리가 항상 이제 생각을 하며 그 말씀 안에 담긴 풍성한 의미를 잘 길어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너를 넘어뜨리겠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 곡을 너를 돌이켜서 이끌어서 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38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38장 3절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을 치시는데 대적해서 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너를 돌이켜 아가리를 꿰고 모든 군대를 끌어내면서 5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한 연합군 투구를 갖춘 바사 구스 붓 그 다음에 6절에 고멜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족 속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낼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38장의 이제 4절 5절의 이 말씀은 곡을 무너뜨리는데 곡을 도와 함께했던 연합군의 세력을 무너뜨릴 것을 예언을 한 반면 39장에 보면 2절에 이 연합군의 세력은 하나님이 아예 취급도 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로 그러니까 이 38장은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들과 함께하는 연합군의 규모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큰지를 말씀을 하는 것을 강조한다면 39장에는 이들의 규모를 확대해서만 우아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치실 거야 하며 하나로 축소해서 한 존재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떨어뜨리는데 언제 떨어뜨리느냐라는 겁니다. 언제 떨어뜨리느냐? 자, 39장 2절에 보면 산 위에 이르러 너의 활을 치고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릴 것이다. 자, 여러분, 활은 왼손이고요. 화살은 오른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칠때 이들이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자, 산 위에 이르러 정복할 이스라엘 땅에 와서 활을 당겨가지고 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뭘 치십니까? 활을 치셔서, 왼손에서 활을 떨어뜨리시고, 그 다음, 화살을 꺼내가지고 당기려고, 넣으려고 할, 꺼내려고 할 때, 이 손을 치셔가지고, 오른손을 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은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에 있는 활을 떨어뜨리시고, 여기 보면은, 오른손에 있는 화살을 떨어뜨리셔서, 결국은 뭡니까? 무력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대적들이 올라와가지고 산을 차지할 때까지는 우리 어제 본 말씀에 따르면 이 울타리가 없었죠. 막는 것들이, 방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라와서 이들을 정복하려고 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활을 붙들고 화살을 당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활을 치시고 화살을 치셔가지고 손에 있던 무기를 다 떨어뜨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대적이 멀리서 오면 이 대적을 어떻게 하나 빨리 물러뜨리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얘네들 언제 쳐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몰려오면 으아 큰일 난다 하고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짐 싸거든요. 그런데 활을 꺼내가지고 활씨를 당겨서 칠 때가 되면 우리 간이 쫄깃쫄깃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느냐? 활을 꺼내가지고 활 시위를 당기려고 할 그때에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타이밍이 늦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적을 치실 때도 어떻게 잡느냐? 요놈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까불고 마침내 하나님의 대적을 향해 활 시위를 겨눌 그때, 그때 탁 치신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쳐서 4절에 보면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자, 모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늘 불안감이 많이 몰려오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기대할 수 없고, 기다릴 수 없고, 급해서 내가 막,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나서서 손탁 대다가 더 심란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영적인 경험들이 쌓여야 되는데, 마치 밥을 처음 하는 사람하고 같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고는, 우리가 그냥 섣부르게 막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서 있게 됩니다.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이 올라와서 산 위에 막 가득 차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그때 활시위를 당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게 할 것이다. 그러죠. 먹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 곡과 그의 군대들이 사나운 새 들짐승에 넘겨져 먹게 된다. 요거는 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신적인 저주를 받는, 특별히 약속의 땅에서 저주를 받을 때이 심상,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먹혀 산다. 그러니까 사나운 새와 들짐승은 약속의 땅 풍요로운 곳에서 몰아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졌을 때
그

경계를 침범하는 이 세력들이 바로 이 사나운새와 들짐승들이죠. 자, 약속의 땅에 버려질 때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6절.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언약을 깨뜨리면 이들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되냐?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거다. 이게 이제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19장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아멘. 자, 그래서 새와 짐승들의 밥이 되는 저주받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에스겔 39장으로 오시면, 자,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6절에,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곡과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린다. 자, 이 불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어디로 내리냐면, 마곡에 내립니다. 그리고 섬에 내립니다. 섬은 어디를 말하냐? 마곡뿐만 아니라 마곡 주변의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섬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내린다는 건 심판하신다는 건데,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느냐?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침공한 이들을 다 무너뜨리셔서 사나운새와 들짐승에게 먹게 하시고, 5절에 곡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그러죠. 빈들에 엎드려 결국은 패해서 이 광야에서 시체로 쓰러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멸망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6절에 불을 마곡에 내린다. 마곡은 뭐냐? 곡 왕이 다스리는 땅. 마라는 것은 이제 장수의 의미가 있거든요. 마곡 그러면 곡 왕이 다스리는 장소, 곡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곡 왕이 다스리는 그 마곡 땅에,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열방의 주변 나라들, 자, 섬 주변 나라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주변 나라들이 에스겔 38장에 보면 여러 나라로 등장을 했었죠. 에스겔 38장 5절, 6절에 보면 바사, 구스, 붓, 고멜,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함께 포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불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 그것만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침략한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원 거주지, 원래의 토지의 나라들도 심판하셔서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는 모든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기게 주십시오, 요 정도로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원래의 나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적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6절 중반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마곡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마곡만이 아니라, 열방이 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의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걸 모든 열방 가운데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자, 7절에 보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누구 가운데 먼저 알리시느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먼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결코 더럽히지 않게 하고,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그 다음 7절 끝에 보면 누가요? 민족들이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며 대적들을 물리치심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그의 백성들에게 명확히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그걸 발견하면 참 감격스럽고 감사하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참 뿌듯하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도 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더니 달라졌네 하며 주변의 이들도 그분의 이름을 알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높여지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곡과 마곡과 주변의 모든 섬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알리시고 그 다음에 열방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알리신다고 그러죠. 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날이 곧 이날이 될 것이다.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예언적 완료 형태라고 합니다. 예언,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완료된 형태로 이날이다. 완료된 형태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확실성을 더하기 위해 완료 형태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죠. 반드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새벽마다 주 앞에 나오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죠. 자, 9절에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회 동안 불태우리라.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들에 살다가 나가서 이 전장에서 와서 막 활시위를 당기며 공격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이들을 치셔가지고 다 무너진단 말입니다. 불을 떨어뜨리고 활을 떨어뜨리고 이 화살을 떨어뜨려서 다 무너져서 패해가지고 도망갔는데 죽었는데 자, 거기 가서 이 성읍 밖으로 나가서 뭐 하냐? 그들의 무기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다 쓰러져 죽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밖에서 대항하려다가 다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 다 쓰러진 곳에 이스라엘은 가서 뭐 하느냐? 그들의 전리품을 주워오기만 한 거예요. 자, 전리품을 주워왔는데 그게 뭐냐? 방패, 활, 화살, 몽둥이, 창. 자, 이걸 갖고 뭐 하느냐? 7회 동안 불태우리라. 불쏘시개로 썼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게 광야 지역이고 이 민둥산이고 물이 많지 않아서 나무가 그렇게 우람하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나무 해가지고 땔감 쓰는 게 특히 겨울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눈까지 오고 제법 쌀쌀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떼야 돼요. 자, 나무를 하려면 고생스러운 일인데 아니 7년치 땔감을 얘들이 다 기부하고 돌아가셨네요. 7년치 땔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해놓은 겁니까? 그래서 10절에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아, 이제는 나무 해올 필요 없어요. 숲에서 벌목하지 않아도 돼요. 아, 우리를 약탈하던 그들에게서 나무자루, 창자루 이게 다 나무니까 다 가져온다는 거죠. 특별히 북방 쪽으로 갈수록 산림이 울창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가면 다메섹이 나오고 거기를 지나가서 올라가면 이제 레바논이 나오는데 레바논의 이 나무들이 기가 막히죠. 백향목, 막 아름드리로 몇 명이 성인이 이렇게 해야 닿을 수 있는 큰 나무들이 많은데 거기서 만들어낸 엄청난 무기들 다 가져왔는데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놓고 가면 어떻게 해요? 땔감으로 쓴다는 거예요. 땔감. 그래서 몇 년 동안? 네, 7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

0: 싸우시고 우리는 반드시 그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기도로 변화를 일으키는 복된 성도, 언약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형조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구름무더기와 같이 거대한 고개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완전히 매장되어 진멸됩니다. 무려 7달 동안이나 매장하는 데 시간이 걸릴 정도로 큰 군대가 골짜기에 묻히고 나니 드디어 이스라엘 땅은 정결케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악이 더 이상 발붙이고 공존할 수 없도록 온전히 분리해 놓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알게 하리라. 우리의 공동체나 나 개인의 속사람도 거짓과 교만의 가면 앞에서 더욱 철저한 자기 성찰의 시간 앞에 있지 않고서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감사하게도 내가 그분의 백성임을 오늘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십시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낼까 생각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우선 오늘 예배에서 들려주신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정진해야겠죠. 8월 12일 수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살롱.

0: 광양통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측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측, 상상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이니 윤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도를 따라, 하늘나라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밖에 오늘 내 영혼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날마다.

0: 교통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해봤습니다. 부평교회를 담임하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에게 한 여대생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학생은 자신이 살아온 나날을 싸잡아 걸레란 말로 표현한 뒤 한없이 서럽게 울었습니다. 교수는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한 채

0: 젖은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돌아간 뒤 내내 마음이 무거웠는데 며칠 뒤 용기를 내어 시 한 편을 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 현주 시인의 걸레만큼만 이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걸레만큼만 깨끗했으면 좋겠네. 유리창 걸레는 유리창보다 깨끗하고 마루 걸레는 마루보다 깨끗하고 똥걸레는 똥보다 깨끗하니 똥을 만나면 똥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마루를 만나면 마루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유리창을 만나면 유리창보다 조금 더 깨끗한 오 걸레만큼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걸레만큼만 깨끗했으면 참 좋겠네 라는 시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저들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야 하는데 예수님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글씨를 쓰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죄 많은 순서대로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여인은 생명을 얻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6개월 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눈이 활짝 열립니다. 딸아 안심해라. 내가 이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해서 정죄 받고 너를 대신해서 돌에 맞는 것이란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걸레만큼이 아닙니다. 주께서 죄를 인정치도 기억도 않으시는 완전한 의인 하나님의 딸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과 예수님과 여인이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이 담긴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은 괄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훗날 초대교회에서 고결하고 향기로운 인격자로 주님을 섬겼던 자매가 요한에게 고백한 간증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의 심금을 울리는 가장 복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우시길 기다립니다. 내 영혼의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로 시작하셨지요.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면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의 소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31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는 보통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십일조 잘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을 칭찬하실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십일조 잘한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봉사 많이 한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칭찬하실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베드로처럼 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진짜로 믿으십니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솔트레이크 신학교의 도널드 맥컬로우 총장은 지금 시대의 교인들은 자신들이 입맛대로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인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편안한 자세로 집중하지 못하고 관람하듯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더욱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은 정말로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맞춰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비로운 기대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매우 드뭅니다. 헌금 시간에 특송을 하는 자매와 어려운 설교를 하는 목회자만이 손에 땀을 흘리며 벌벌 떨 뿐입니다. 40여 권이 넘는 경건서적을 쓴 조지 맥도웰 목사님은 이런 모습을 뷔페식 신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찾아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만들고 섬기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외심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압도적인 대상을 만났을 때 드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 큰 경외심을 가져야 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룩한 떨림으로 예배당에 나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매주 올려드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경외심을 가지고 주일마다 예배당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겸손의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최선배 씨의 하모니카 연주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황혜지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준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엘리야와 엘리사의 소명. 저는 엘리사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의 임금이 아합, 마누라가 이세벨. 이 사람들이 엄청 우상을 숭배하면서 적어도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이세벨은 거기에 선지자 400명을 거느리고 있었어. 임금님 내외분 상에서 밥을 먹는 선지자가 400명이야. 아세라 선지자가 450명이야. 이 사람들하고 가멜산에서 시합이 벌어집니다. 엘리야가 그래 너희들 수가 많으니까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제단에다 싸놓고 불을 피지 말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어떤 제물이 하나님께서 불을 살라주시나 시합하자. 바알 선지자들 자신 있었죠. 임금과 그 부인이 왕후가 백합해주고 자기네들이 없는 게 없이 대우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단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양을 한 마리씩 갖다 놓고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너희 신한테 기도를 해서 불이 나게 해가지고 이 제물을 타게 해라. 이 사람들이 아침서부터 점심때까지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살을

칼로 찔러가면서도 기도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저녁 소제 드릴 때쯤, 저녁 제물 드릴 때쯤, 야,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는 거지? 너희 신이 어디 여행 갔나 보다. 너희 신이 지금 주무시기 때문에 못 듣나 보다. 더 크게 기도를 해라고. 암만 크게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제 너 그만하라. 이제 내 철에다. 엘리야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하인들한테 물을 받아가지고 또랑을 이렇게 만들어서 부라가 갖다 부라 그랬어. 한 번 붓고 두 번 붓고 세 번 붓고 네 번을 부니까 물이 철철 흘러서 또랑이 돼서 흘러내려가는 거야. 그때 엘리야는 기도 두 마디 했어.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몽땅 다 타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줬는데, 거기서 기도하던 바알의 선지자들은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죽였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엘리사가 소명을 받을 때 전에 엘리야의 환경과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아합 왕과 그 왕후 이세벨의 횡포와 우상 숭배 때문에 엘리야를 정면으로 충돌하고 엘리야를 죽인다고 발표를 했어. 엘리야는 그렇게 승리를 하고도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쳤어.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저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기여 왜 와 있어?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드리고 빵을 물어다 주고 그걸 먹으면서 연명을 하고 시냇가에 물을 마시면서 연명을 하는 엘리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무서워서 도망댕기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가장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 그 얘기를 듣고 그걸 읽어보면서 대한민국의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명이 어디 있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 7천명 속에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부의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기름도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떡을 빚어서 그 식구하고 엘리야가 먹는 역사가 있어요. 어떤 엄마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리는 역사도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아합의 신앙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두 마디 기도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양을 다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나라에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물어서 수리조합이 다 빡쩍쩍 갈라졌더라고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서 기도하면은 그 저수지가 다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종 드는 사람에게, 야, 저 산나무로 가봐라. 구름이 있나? 그 하인이 또 좋아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 비 맞기 전에 돌아가라 그랬죠. 근데 실망한 엘리야가 죽음을 초래합니다. 대장부 같은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기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절 4절입니다.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때 성경에 보니까 세미한 작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미란 목소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 굴 어귀에서 섬에 소리가 있어 자기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이 뭐 큰 음성으로 안 하고 엘리야에게 자그마한 음성으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발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7천여 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쇠약했기에 참 죽기를 결심했던 엘리야. 또 엘리사에게 소명을 줍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살면서 본문에 읽어볼 것 같으면 12결의 소를 끌면서 밭을 갈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소명 주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지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를 불렀을 때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라고 그랬어. 성경에 나는 지금 구약 성경을 읽어보는데 그 구약 성경에 아론의 옷은 어떻게 만들어 있고 금실, 홍실, 무슨 자주실 이런 거로 해서 휘황찬란한 성복이에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개신교보다 더 색깔이 많이 짙은 가운을 입고 있죠. 성복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적에는 반드시 몸을 씻고 그 성복을 입고 제단에 들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라고 그랬어. 제가 보기엔 그게 영어로는 만토로 나왔더라고. 거기에는 성직을 가리켜주는 예의의 예복이요. 그걸 벗어서 던져서 엘리사에게 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는 하늘나라로 가야 되고 자기의 소명 끝났기 때문에 그 소명을 자기 후임 엘리사에게 줬을 때 엘리사가 내가 당신을 따라갈 테니까 나에게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입 맞추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갔다 오라고 그랬어. 가서 물론 입 맞췄겠죠. 사랑의 표시, 효도의 표시요. 그러고 소를 한 마리 잡아서 그 살을 사람들에게 다 먹이고 나머지는 불사르고 그때 아무 미련 없이 12결의 소도 내버려두고 농사짓던 것도 다 버려두고 사명을 주신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수종 들었다고 그랬어.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에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수종 들여주는 순종하는 종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쇠약해 보이는 영국의 남자가 영국 의회에서 찌렁찌렁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노예 제도를 찬성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두 깨어납시다 외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의회에서 150번이 넘게 연설과 토론으로 마침내 영국의 노예 제도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웨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노예들을 위해 싸웠던 사람입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부패한 시대와 싸웠던 영국의 양심이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웨버포스는 어디 있나? 그 당시 그가 거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영국 의회의 신임 의원 중에 3분지 1이 웨버포스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삶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하는 사람들이 자기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지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사야가 외치는 음성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참 사람을 만나면 엄청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되지요. 만나는 역사. 저도 제 생활을 돌이켜보면 사진 파월스를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고 출이라고 하는 처녀를 만났기에 결혼을 했고 예거라고 하는 장로님이 선교회를 조직해서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도 받고 우리 집 응접실에 사진 하나가 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1963년 YFC 한국 대표로 스위스에 갔을 때 일주일 동안을 빌리 그램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고. 그때 높은 산을 배경으로 해서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이 있어. 하나는 빌리 그램, 하나는 김장한 목사. 나는 그걸 보면서 그때 제 나이 아직 30대가 안 됐을 때에 그렇게 미국의 거성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1973년도에 그 사람의 통역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만남의 역사. 오늘 첫 번째 대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사명의 시기.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열두 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 열둘째 거리와 함께 있더라.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리로 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덮었다 그랬어. 하나님이 찾는 사람, 일하는 사람을 찾고 있죠. 노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게 아시나 활동하고 봉사하는 사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 로마서 12장 8절에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양을 치던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있던 기디온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모스 목자는 뽕나무를 재배하고 배양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신약의 많은 사도들도 베드로, 요한, 야곱 이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금 걷는 세금쟁이였었고 이 사람들이 일터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소명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세상 보기엔 천한 사람, 농부, 밭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합니다. 선지학교의 신학 하거나 뭐 서울대학이나 하버드대학에 아닌 농촌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일리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작은 것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저 같은 사람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택했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의 지팡이, 보잘것없지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위대한 강대국의 바로 왕과 대결을 했습니다.

과부의 동전 두 렙더너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교육하셨습니다. 다윗의 풀매, 작은 돌 가지고 골리앗을 대결하는 교육. 잔반년 감옥 속에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술주정뱅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을 위대한 한국의 부흥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쓰실 때 하나님은 큰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불학무식한 어부들을 썼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금쟁이를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은 데모데후서 1장 9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명을 받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위에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의 성의, 능력의 두루마기.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그 겉옷, 그 제복을 벗어서 엘리야사 위에 얹었다. 상징적인 근거일 겁니다. 아들로 입적하는 상징이지요. 열왕기상 2장 12절에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했더라. 선지자의 사역에 책임을 위임한다는 상징일 겁니다. 그래서 갑절의 성령을 내려주는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하는 예절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침례식, 성찬식, 안수식 등은 소정의 교회 의식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따라야 됩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왔다고 그랬죠.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된 사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사명이었죠. 엘리야의 선지자, 예언의 사역, 계승할 뚜렷한 사람, 하나님이 택해서 엘리사를 엘리야에게 붙여줬다고 봅니다. 확실한 사명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의 사역을 계승할 뚜렷한 사명자 엘리사를 만난 거지요. 19세기의 대부흥 전도자였던 드와잇 무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부흥 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시간 호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지. 어떻게 보면 바다와도 같은 그 호수에서 대참사를 설명하는데, 별 하나 보이지 않은 캄캄한 금음날에 조그만 배가 항구를 찾아서 가는데 그 클리블랜드 항구에는 등대가 두 개가 있다. 얼마나 거센 풍랑이었는지 등대가 다 꺼져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배가 전복돼서 많은 희생자를 냈다고 합니다. 왜? 등불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수장이 됐고 살아나질 못했다고 하면서, 그 양반이 결론을 어떻게 내린 거니, 그렇기 때문에 등대에서 불이 하나밖에 비치지 않자 선장은 여기가 분명히 클리블랜드 항구라고 생각하고 분명하다고 대답을 했을 때, 그렇다면 작은 등대들은 다 어디 있는가? 다 꺼졌습니다. 그러면 항구를 찾아낼 수가 있는가? 찾아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배는 암초에 부닥쳐서 적지 않은 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그때 무리 목사님은, 형제들이여, 주님은 위대한 등대입니다. 우리는 작은 등대가 되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불빛을

가르쳐야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생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거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지었을 때 거기 듣고 있던 필립 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등대 찬송가 276장을 작시하고 작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너의 등불 더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세 번째로 사명의 결과를 찾아보면은 열왕기상 19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이르되 청컨대 나는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시니라. 즉시 응답이 나왔죠.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갔다가 어떤 사람은 사명을 받을 때에 내가 학업을 마치고 바치겠습니다. 부모님의 돌아가시게 난 다음에 제가 그 소명 감당하겠습니다. 애들을 다 키워놓고 난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보는 것이 아니었나. 저가 소를 버리고 무엇을 뜻합니까? 옛날 정을 끝난다는 거죠. 재산도 끝난다는 거죠. 안락도 끝난다는 거죠. 장래 출세도 아랑곳 없이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다고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자기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사명을 받는 사람들은 뭐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저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음에 소유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청년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보니까 부모한테 가서 입맞추게 해달라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했던 사람입니다.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부모에 대한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례하라 그러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살아있죠. 육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부모 장례식을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집과 고향을 떠나는 것은 희생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알지 않는다. 오직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소를 왜 잡았을까요? 축제, 기쁨, 즐거움, 감사, 부모의 반응을 나는 알고 싶었습니다. 선지자의 거처도 선지자의 장래도 생명의 위험이 앞뒤로 따라올 텐데 기구를 불사르고 다시 미련 없이 과거 것을 다 끊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에게 소명. 참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성별과 봉사 처음부터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수종드는 일부터 했다고 했습니다. 겸손을 배워야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엘리사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었던 사밧의 아들

0: 엘리야. 뭐 물도 떠다주고 머리도 씻겨주고 뭐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배웠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들어 쓰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과부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엘리사. 아이 없는 부인에게 아이를 줄수 있었고, 문둥병이 걸린 남한 장군을 고쳐줄 수 있는 엘리사. 도끼가 물에 가라앉았는데 엘리사의 능력으로 떠오르게 할수 있는 엘리사.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보다 엘리사의 업적이 더 크지 않았나. 하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이 더 잘했다고 생각할 때 과연 그 후임도 더 잘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기가 겸손히 자기를 낮출 것 같으면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을 길과 주 예수께 맡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 당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야, 참 우리는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집이 어떻게 생길까 걱정을 많이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런 거다 상관없이 오직 표때 복음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서 이런 선지자들, 사도들 못지않게 자기 거 모든 거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는 사람이 더러 있으니까 교회가 되고 더러 있으니까 사회가 밝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70-7018-1331, 070-7018-1331 수원중앙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도
1: 겪는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할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온 세대 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지혜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권력과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백성을 이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과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부당한 대우, 공정하지 못한 환경, 억울하게 생긴 고난. 사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은 거센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습니다. 조용할 날이 없어요. 평안할 날이 없어 보이는 거친 바다 같습니다. 어디로 피해야 될지, 누구에게 이 어려움 또 이 서러움들을 토로해야 될지 몰라서 홀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요동치는 세상. 그런데요, 요동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을 부르는 것인데요. 우리가 숨을 쉬고 오늘이란 이 선물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완벽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또 여러분도 그렇고요, 찬양 중에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찬양할 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이 깊이 치료를 받는 것이죠. 사람의 말은 때로 우리 가슴에 상처를 주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이 찬양,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되어 찢기고 핥혀진 이 영혼의 상처를 부드럽게 싸매줍니다. 억울함 때문에 이 화끈거렸던 이 마음이 찬양의 가사, 그 구절로 말미암아 시원한 생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도저히 털어낼 수 없었던 마음의 응어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신기하게도 정말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복된 아침,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이 찬양을 먼저 함께 힘있게 불러보고요. 오늘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수요일 순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오늘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먼저 함께 할게요. 생명 주께 있네 찬양으로 같이 하시죠.

함께 듣고 보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대단하죠? 자, 찬양할 때 맞습니다. 치열한 전쟁에서 주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모압과 암몬의 대군이 연합해서 몰려오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했고요.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전략이지만 주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또 찬양할 때 영혼의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죠. 사도행전 16장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됐고 억울하게 짝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또 그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한밤중에 탄식이나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 나갔더니 주님은 자유함을 주십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들 여러분에게 참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풍성한 찬양의 시간 동안에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방송 가족들의 가정, 또 교회, 일터, 여러분의 자녀, 수많은 기적들이 넘쳐나기를 저는 응원하고 또 기도하고요.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지듯 이 찬양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방안과 여러분의 찬과 여러분의 그 마음을 채워나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부분들, 어려운 또 환경들, 또 그 환경들이 새롭게 보이는 저는 기적의 간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48편을 보면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위대한 찬양의 장면이 등장하더라고요. 천사, 군대, 해와 달과 별, 산과 들판, 세상의 왕들, 노인과 어린아이 다 찬양한대요.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바로 내일과 또 내일 모레 바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서 펼쳐질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또 찬양의 무대가 또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인 우리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노래하며 하늘문이 열리는 그 기적의 시간들. 오늘 수요일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조금 전에도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영상 보신 거 어떠세요? 야,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귀한 찬양, 이런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 전북 익산이 금요일, 그리고 전남 또 여수 지역이 내일 저녁 열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지역에 있으신 분들 함께 다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나 여름휴가를 여수로 가야 되겠다, 또 익산으로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꼭 한번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린이 합창단의 이런 표현이 산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너무나 귀한 분을 한 분 좀 대표해서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고요. 자, 생방송입니다. 오늘 찬양들 함께하고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 여러분에게 보내드릴게요. 자, 먼저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마커스 워십의 찬양 같이 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 정말 박수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0: 곳이 천국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1: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복되고 귀한 시간,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보라라고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영상 링크를 지금 보내드리고 함께 보이는 라디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상호 장모님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할렐루야. 우리 전순자님도 좋은 아침 은혜의 물결이 흘러넘쳐 전국 방방 곳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아멘. 또 박기성님, 김정란님, 김감초님, 나라사랑 축제 멋진 천국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멘이에요. 자,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지금 영상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고요. 나라사랑 축제에서 있었던 그 현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은혜로운 찬양의 연주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더 사랑하는 사람들

0: 매주 수요일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생방송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참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맞죠?
1: 네.
0: 자, 오늘 매주 수요일 우리 김수현 PD님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1: 네, 그럼요. 한 주간 너무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0: 아니, 행복한 게요.
1: 네.
0: 오늘 아침에.
1: 네.
0: 왜 이렇게 선선해요?
1: 그러니까요.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저도 나오자마자, 오, 너무 시원하다.
0: 야. 아니, 그래서. 아니, 뭐, 그 단순하게 말하면 5도 내려간 것 같은데.
1: 맞아요.
0: 네. 아직은 30도인데 뭔가, 뭐지?
1: 가을이 야. 코앞에 왔다. 막 이런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0: 참, 정말, 여러분, 우리 뭐든 할 수 있다.
1: 맞습니다.
0: 네, 무더위도 적응할 수 있다. 다 적응한 거였는데.
1: 그럼요.
0: 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1: 네.
0: 자, 오늘 CMPD님.
1: 네.
0: 조금 전에도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들었는데요.
1: 맞습니다.
0: 지금 극동방송은 어떻게 보면 이제 초비상이죠.
1: 비상입니다.
0: 비상.
1: 삐뽀, 삐뽀. 네.
0: 지금 왜 비상이냐면 전국에서 이 나라사랑 축제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은 한 650여 명.
1: 네.
0: 그리고 스텝까지 하면 700명이고.
1: 맞습니다.
0: 여기에 전 직원이 또 동원될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 뭐 또 가족들도 다 동원하시고.
1: 그렇죠.
0: 그러면 천여 명, 천이, 삼백 명. 하여튼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뭐 서울부터 어디까지 정말 다 이동하고 전국을 네.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분에게
1: 맞습니다.
0: 너무나 중요한 좀 기도 부탁을
1: 네.
0: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정말 이번 나라사랑축제 사실 늘 좋았지만 이번에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롭지 않을까 하는
0: 맞습니다.
1: 그런 기대가 있고요.
0: 예.
1: 그래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또 참여해 주시면 더 좋다. 이런
0: 맞습니다.
1: 말씀.

0: 네, 드리고 싶습니다.
1: 저희가 지난번에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전북극동방송 우리 한홍근 지사장님.
0: 네, 맞아요.
1: 그리고 전남동부극동방송의 국광표 지사장님.
0: 그렇죠.
1: 근데 연결해서
0: 맞아요.
1: 막 각자로 오라고.
0: 네.
1: 이런 게 좋대. 여행까지 하시라. 라고 했는데요.
0: 네.
1: 오늘은 저희가 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아주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 우리 지휘자님들이 계시잖아요.
0: 맞습니다.
1: 전국에 정말 열정을 다해서 선생님들 계세요.
0: 정말 전방에서 너무 고생하고 계시죠.
1: 그러니까 안무 네. 선생님 반주 또 우리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 외에도
0: 네.
1: 많은 분들이 또 계시고 협력해 주시는데
0: 맞습니다.
1: 오늘 한 분을 좀 모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0: 그래요?
1: 먼저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이 꼭 들어오시면 좋겠죠?
0: 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1: 예.
0: 기도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0: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도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0: 네.
1: 지금 막 이동 중인데도 있고요. 또 어린이 합창단원들이 지금 이 방송 저는 이 좋은 아침입니다를 거의 듣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0: 듣지
1: 하는데
0: 않지 않을까요?
1: 들으시는 네. 친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0: 들을 것 같아요.
1: 오늘은 좀 특별하게
0: 네.
1: 우리 전국의 어린이 합창단이 누군지 모르지만
0: 맞습니다.
1: 이 방송을 누군가가 어린이 합창단이 듣고 있다면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면 저희 저 어린이 합창단 누굽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제가 응원의 뭐 통닭 3품권 선물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과연 누가 보내실지.
0: 누가 보내실지.
1: 왔나요? 안 왔네요. 이럴 줄 알았어요.
0: 아직 안 왔네요.
1: 자,
0: 네.
1: 저희가 이렇게 빠른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0: 네.
1: 과연 누가 오늘 먼저 제가 댓글창 좀 보고 있겠고요.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분.
0: 네.
1: 참 귀한 분이죠?
0: 저는 개인적으로 형아.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1: 그래요?
0: 네.
1: 존경하는 분이라고요?
0: 그럼요. 이 찬양을 향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분입니다.
1: 좋습니다. 자,
0: 네.
1: 오늘은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또 지휘하시는 지휘자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0: 네.
1: 그 가운데 우리 서울 극동방송 중앙사에서 지휘자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조슬의 지휘자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우와.
2: 안녕하세요.
1: 할렐루야.
0: 할렐루야.
2: 안녕하세요.
1: 지휘자님, 우리 극동방송 네. 우리 전국의 방송 가족들에게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좋은 아침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 조슬혜입니다.
1: 할렐루야.
0: 할렐루야.
1: 우리 송PD도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할렐루야.
0: 저도요.
1: 아니, 우리 지휘자님이 오늘 좀 대표해서 또 서울에 계시고 이 중앙사 참 아니 오늘 지금 서울 어린이 합창단 친구들은 언제 이동하는 거예요?
2: 지금 버스로 출발했고요.
1: 그래요?
2: 네, 방송 마치는 대로 또 합류해서 가야 합니다.
1: 그렇군요. 좋습니다.
0: 그렇군요.
1: 야, 역시 지금 이제 여수까지 오늘
0: 맞아요.
1: 내일 여수 공연이니까
0: 여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1: 그렇게 지금 이제 체육관까지 지금 버스를 타고 아침 일찍 또 올 텐데 아니 지휘자님 이제 중요한 것은요
2: 네.
1: 지금 뭐 어제도 그랬을 거고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 내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여수에 있는 진남체육관에서 또 14일 금요일은 익산의 실내체육관에서 두 번에 걸쳐서 나라사랑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합창
2: 네.
1: 단원들 연습 열심히 하는 게 느껴지고 많이 고생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0: 맞아요.
2: 네. 아주 정말 뜨거운 날씨처럼 뜨거운 여름을 보냈고요.
0: 야.
2: 저희가 지난 3월부터 연습회의를 시작으로
1: 네,
2: 녹음 또 전국 연합 수련회를 통해서 각각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이야.
0: 그러니까요.
1: 아니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그 수연 PD님,
0: 네.
1: 조슬의 지휘자님은
0: 네.
1: 이 합창 단원들의
0: 네.
1: 희로애락. 이게 맞나요? 표현이. 이 뭔가
0: 네.
1: 정말 이 모든 과정을 다 아신대요.
0: 그렇죠.
1: 왜죠, 수연 PD님?
0: 다 겪어보셨기 때문이죠.
1: 어떻게 겪으셨는데요?
2: 네.
0: 우리 지휘자님, 제가 알기로는
2: 네.
0: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1: 우와.
0: 네.
2: 그러면... 지금은 목포 극동방송인데요.
1: 예.
0: 네.
2: 예전에 아세아 방송 호남 본부일 때 제가 합창 단원으로 들어와서 5년간 어린이 합창단
0: 맞아요.
2: 단원 생활을 했고요.
0: 네.
1: 이야.

0: 또 보컬 트레이너도 하시고.
1: 와.
2: 네, 보컬 네. 트레이너로 시작해서
0: 그리고 지휘자도 되시고
2: 네. 쉼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1: 아니 잠깐만 지금 우리
2: 네,
0: 살아있는 역사시다.
1: 아니 조수리 지휘자님 지금 얼굴만 볼 때는 예? 대학생. 대학생이 그냥, 아, 그냥 이렇게 출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2: 아니 그럼 아세아 인생... 방송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나이가
1: 아세아 방송
2: 나이였다가
0: 네. 네.
1: 아니 그러면 지금 인생 지금 몇 년 동안 어린이 합창단과 지금 거의 함께한 거예요?
0: 시작이
1: 어떻게 돼?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0: 자, 잠시만요.
2: 제가 발성 교사로는 2009년 가을부터 했거든요.
1: 예. 아니 그럼 어린이 합창단은 몇 년 네. 언제 한 거예요? 언제 한 거예요?
0: 너무 집요하신 거 아니에요?
2: 어린이 합창단은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예. 98년도.
1: 98년.
2: 8, 9,
1: 응답하라 6, 1998입니까?
0: 오.
1: 야.
2: 5년간 네. 했고 네. 모르겠어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0: 우리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의 대선배님이신 셈이네요.
1: 대선배님이시다.
2: 아,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즘 말씀이 너무 뛰어나고요.
1: 이야.
2: 아.
0: 이야, 진짜.
1: 야, 정말 산 역사인데요.
0: 맞아요. 직접 겪어보셨으니까 응. 또 우리 단원 친구들의 그 열심과 그 아까 말씀하신 네. 희노애락을 너무 공감되실 것 같아요.
2: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담처럼 예. 이제 나는 자모회장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0: 다 해봤다, 다 해봤다.
2: 어린이 합창단 섭렵이다, 섭렵이다.
1: 이야, 자모회장만.
2: 네. 아, 진짜 농담입니다. 아닙니다. 아, 농담입니다. 감히 넘볼 수 없는 자리입니다. 아, 네, 우리 아니, 부모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 네.
0: 맞아요.
1: 아니, 우리 어머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죠.
0: 그러니까요.
2: 정말 최고입니다. 칭찬... 어머님도 없으면 합창단 안 돌아갑니다.
1: 한번 칭찬 좀 한번 해주세요, 저희, 제대로.
0: 자모님들.
2: 네. 저희 어린이 합창단은 자모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비량 성교이기 때문에 정말 소품 만드는 것부터 또 아이들 의상, 아이들 특히 먹이시는 거.
0: 맞아요.
1: 이야.
2: 아이들 관리 다 자모님들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어찌나 잘 섬겨주시는지 어우, 네. 정말 최고입니다. 맞아요. 전국 자모회장단 또 자모님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1: 할렐루야 할렐루야.
0: 화이팅!
1: 아니 네. 지금요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댓글에 엄청난 댓글이 하나 지금 올라왔어요.
0: 오 어떤 건가요?
1: 이거 봤습니까?
0: 오
1: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네. 아이디
0: 전허당
1: 전허당 네. 허당님이
0: 허당님
1: 아이디는 좀 허당 같은데 그러나
0: 네.
1: 문자는 뭐 아주 옥석 같은 문자.
0: 옥석
1: 자, 이런 문자를 문자. 보냈어요.
0: 네
1: 피디님 저요 나라사랑 출제 갈까 말까 했는데 조수레 지휘자님 보고 익산으로 가기로 결정. 이야 이거 지금 실제 우와. 문자예요. 누구셔요 이분?
0: 그러니까요.
1: 이야
0: 세상에.
1: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오시고 정말 나라사랑 축제 여러분이 또 전국에서 휴가 간다 한번 이 8월에 그 열정의 이 공연을 여러분 꼭 한번 함께해 주시고 지휘자님 우리 합창 단원들과 함께 또 이렇게 오랜 생활 또 단원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이렇게 연주하면서 마음에 가장 기억나는 그런 현장 또 에피소드 이런 일들 좀 있을까요? 어떠세요?
2: 네 수없이 많지만 또 어린이 합창단의 꽃은 또 미주 순회 연주인 것 같아요.
0: 네.
2: 그때 정말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정말 피부로 와닿게 느끼고요.
1: 예.
2: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보는데
0: 네.
2: 제가 이제 목포 발성교사일 때 2016년 한해기월에서 나라사랑 축제가 있었거든요.
1: 예.
2: 그때 이제 저희 팀이 부채춤을 맡았어요. 이리스웰이라는 내용 찬양, 평안의 찬양에 맞춰서 부채춤을 했는데 마지막 엔딩에 우리가 이제 한국 고유의 멋을 보이지만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해서 십자가에 LED 불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퍼포먼스가 있어요.
1: 예.
0: 오, 네.
2: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0: 그 부채꽃들 이렇게 있는 사이에.
2: 그렇죠.
1: 맞아요, 맞아요.
0: 네.
2: 네, 네. 정말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일반 합창단이랑 똑같다. 우리에게는 정말 십자가만이 우리가 나타내야 될 거다 하면서 이렇게 또 아무수쌤이 그런 작품 만들어주셨는데.
1: 예.
2: 저희가 장시간 비행에다가 뭐 차로 이동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붙였던 LED판에 약간 접촉이 불량이 생긴 거예요.
0: 아, 네.
2: 그래서 이제 리허설까지 뭐 미국이니까 저희가 뭐 대충

0: 도안되고그래서리허설때까지도불이안켜져서
1: 네네
0: 아정말그거놓고기도도많이하고막안수기도까지 지금광주국동방송지자예목사님께서막주여주여하면서막기도까지하시고막
1: 네네
0: 아이들이하느님우리이거없으면안됩니다우리이복음전하려고이땅에왔습니다하면서기도를했는데그래도안켜지는거예요
1: 아이고
0: 그래서그래그냥우리는최선을다했고우리하나님앞에내려놓자그럼애들아그냥너희최선을다하고너희즐기고와이렇게하고애들을무대로보내고
2: 예
0: 저희는이제무대뒤에서무대를볼수가없으니까요
1: 그렇죠그렇죠
0: 그래서무대뒤에서기다리고있는데곡이딱끝나고애들이다울면서나오는거예요세상
1: 네안켜져서울었나
0: 아저저는누가넘어졌거나실수를했거나그리고이제너무힘든게이제복받쳐서우는줄알고왜그래왜그래하면서같이막왜그래왜그래했더니갑자기불이켜졌어요그래서우는거예요
1: 와네
0: 이게정말말이안되거든요그래서
2: 말이안돼
0: 이렇게꽃이꽃뒤에서그부채를이렇게흔들고있는데불이불빛이비치더라는거예요그래서그순간하나님이보였대요
1: 와
0: 아이들의아이들의고백이그빛이정말이게화와닿은그아이들의그감격스러운간증을들으면서저희진짜대기실뒤에서다같이먹으면서하나님감사합니다살아계심을보여주셔서감사합니다했어요그래서빨리막고쳐졌나봐켜보자켜보자했는데안켜진
2: 또그때는안켜져
1: 와고장난게맞았던거죠
2: 와
0: 네네 네, 네그래서정말아이들에게는산그증거를보이시고정말내가너희와함께있다를보이셨고요뭐진짜네이거는저희가그래서십자가사건이라고합니다 저희끼리는
1: 십자가사건진짜
2: 진짜이건대단한 십자가 사건인데요
1: 아니접촉불량인 LED 에불이어떻게들어와요
2: 그래도그순간에그몰입해있던그미주를연주갔던자녀들은정말살아계신하나님의역사를친구들이이제본거예요
1: 그렇죠
2: 끝난다면또꺼주고안켜지고
1: 맞아요
2: 야아그리고또어떤분은우울증이또이렇게그치유받은
0: 네그나중에저희가순회교회에서사역을한뒤에나중에통해통해서연락이왔는데심한우울증을겪으신분들이나음을입었다정말이제참기쁨이생겼다참소미생겼다이런간증들도들리고요또저희가코로나로인해서신앙생활을멀리하셨던분들이많이생겼었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저희가그뭐버스킹을하고길거리공연을하는걸우연히보시던중에정말회개의눈물이흘렀다나이번주부터교회가겠다하면서저를찾아오셨더라고요너무감사하다고어떻게이렇게용기있게길거리에서이렇게찬양을할수있냐하면서또그런소식들뭐극심한두통에시달리셨던분들이머리가깨끗해졌다정말할렐루야다하는분들그래서정말아이들의찬양에는물론찬양에는힘이있지만특히아이들이그정말순수한마음에서우러나서하는믿음의고백인찬양들은정말힘이있는것같고요
1: 맞습니다
0: 그저도되게치유가많이돼요아이들보면서정말만들어가는과정중에힘듦이있지만또아이들이딱무대에서정말찬양하는모습을볼때는저제가울컥해가지고
1: 맞아요
0: 다른분들이함께함께막울면서찬양할때도있고요네우리가세상노래를하는것이아니라정말하나님을찬양하는거이기때문에그런감동들이있는것같습니다
1: 맞습니다
2: 아니지금하는말씀들으면서사실은여러분우리뭐전국에여러분계신지역에어린이합창단이없는데가어디있겠습니까
1: 그렇죠
2: 무슨뭐합창단어린이합창단다있고요저희도이제뭐연합대회가서보면은그런데극동방송어린이합창단은차원이다른것같아요
1: 맞아요
2: 제가이거는뭐저는뭐우리팀이라서자랑하는이런게아니라차원이다른어린이합창단
1: 네
2: 왜냐면그가운데정말순수하게복음을전하고많은훈련과또헌신가운데세워진정말그결정체가아닌가우리조슬의지휘자님그거를그냥오롯이느끼지않습니까어떠세요
0: 네그 이게 제가 이렇게 긴 생활

0: 8개월 동안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은혜가 있고
1: 은혜가
0: 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부르셨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야, 이번에 또 여러분 열매가요.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출신들이
2: 네.
1: 하여튼 엄청난 달란트가 있고 뭐 공부도
2: 맞습니다.
1: 잘해요. 그런데
2: 그러니까요.
1: 핵심 포인트는 이번에 전남 여수에서
2: 네.
1: 진행할 때
2: 네.
1: 그 진행자들이 있거든요. 남자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2: 네.
1: 그 남자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극동방송 직원이요. 어린이 합창단 출신이에요.
2: 아, 정말요?
1: 그러니까.
2: 오.
1: 극동방송 입사한 직원 몇명 있어요.
2: 네.
1: 야, 그러니까 이게 참이 열매들이 뭐 저희가 하여튼
2: 맞습니다.
1: 중요한 것은요.
2: 네.
1: 자, 내일과 내일 모레 수현PD님 또 나라사랑 축제가 열리는데 우리
2: 맞습니다.
1: 지휘자님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홍보를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 될것 같죠?
2: 네, 그러니까요.
1: 네.
2: 지휘자님 많이들 와주시라고 홍보 한번 해주시면
1: 그러니까요.
2: 좋겠는데
1: 자, 어떻게 홍보하시겠어요?
2: 네.
0: 네. 또 홍보를 갑자기 부담스러워지는데
1: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2: 네.
0: 네. 저희가 또 창사 70주년을
1: 그렇죠.
0: 맞이해서요. 다를 때와 다르게 70주년 테마곡을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전문 배우들도 모시고 또 이렇게 준비했고요. 또 흥의 고장, 전라도, 네, 에 맞춰서 국악적인 퍼포먼스, 한국 춤이, 춤들이 많이 들어가는 퍼포먼스들이 있고요. 아, 근데 이거 다 얘기해주면 안 돼서, 네.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2: 맞아요.
1: 와. 여러분, 여수로 오시고 익산으로 와주세요.
2: 맞아요.
1: 그리고 극동방송, 우리 어린이 합창단, 우리 각 지역의 극동방송에 있는데, 이 너무나 귀한 합창단, 여러분이 또 격려해 주시고,
2: 맞습니다.
1: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2: 네.
1: 기도 제목 한번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휘자님.
0: 네.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아까도 생각하다 보니 무엇보다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아이들이 정말 이 나라사랑 축제를 통하여서 신앙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또 잘 끝냈으면 좋겠고 지금 전국에 아픈 친구들이 참 많아요. 여름철이다 보니까
1: 그렇죠.
0: 전염병도 있고 그래서 어젯밤에도 급하게 저희 단원도 강주용이라는 단원인데요. 고열이 너무 심해서 이게 무대에 설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또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2: 네.
0: 네, 저희 기사뿐 아니라 다른 기사들도
1: 그렇지.
0: 정말
1: 예.
0: 쉼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지치고 힘든 아이들도 있을 터인데 우리가 또 주의 강한 용사임을 믿고 또병 고쳐주심이 주님임을 믿고 또
1: 아멘.
0: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온 만큼 무대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또 오직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2: 아멘입니다.
1: 예. 야, 오늘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세요. 지금부터는요. 자, 어떤 시간이냐면 또 유튜브 댓글로도 그렇고 여러분이 어린이 합창단 나라사랑 축제 있잖아요. 이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한줄 기도문을 한번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 네,
1: 아이디
2: 맞습니다.
1: 원지선님 혹시
2: 네.
1: 보이십니까? 수현PD님?
2: 원지선님, 네, 보입니다.
1: 한번 읽어주시죠.
2: 서울 어합
1: 어허.
2: 자모입니다. 하시면서 모든 지사 어린이 합창단 안전한 길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2: 남겨주셨어요.
1: 아멘.
2: 지금 여수로 다 모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동 중인 지사들이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2: 앞으로 또 이동할 지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부터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한복추님도 나라사랑 축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고 우리 합창단원들 강건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김영덕님도 우리 어린 영혼들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라고 하셨고요. 우리 길복순 권사님도 SH님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이한줄 기도문을 꼭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2: 네.
1: 참 오늘 우리 조슬의 지휘자님 우리 많은 지휘자님들 계신데 대표해서 저희가 좀 한번 짧게 인터뷰했고요. 또 말씀 들으니까 내일 또 내일 모레 나라사랑 축제가 더 기대가 되고
2: 맞습니다.
1: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더

0: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귀한 연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우리 합창 단원들에게도 그렇고 한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네. 2026년 나라사랑축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화이팅!
0: 할렐루야! 우리 조수혜 지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곧 뵐게요.
0: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2: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0: 극동방송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 동상을 받았던 찬양인데요.
2: 네.
0: 이 찬양은 우리 임진웅 씨가 부르는데 어린이 합창단과 같이 불렀어요.
2: 맞아요.
0: 오늘 그 찬양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2: 좋습니다.
0: 저희는 여기서 인사할 텐데 수현 PD님 오늘 네.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2: 네.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예. 제 마음을 드러내는 그 댓글 하나 있어서 소개하고 싶어요.
0: 예.
2: 현또님께서 몇 년 전에 나라사랑축제 보러 갔었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잘해서 진짜
0: 기절할 뻔했다.
2: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도 처음 나라사랑축제 봤을 때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진짜 압도돼 되고 소름이 쫙 돋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이 찬양에는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시간이었는데 그 힘을 여러분들께서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한종심님이 엄청난 문자를 하나 보내셨습니다.
2: 오, 어떤 문자죠?
0: 우리 딸 3명이 있어요. 어린이 합창단 시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
2: 그럼 시켜야죠.
0: 대단한 문자. 이거 네. 함께 하시겠습니까?
2: 함께 하셔야죠.
0: 놀라운 일.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2: 그렇습니다. 네,
0: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2: 아멘, 아멘.
0: 인생을 네. 책임지십니다. 아멘.
2: 아멘입니다.
0: 자, 오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비결이 뭐라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2: 맞습니다.
0: 함께 찬양합시다.
2: 아멘.
0: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함께 할게요. 자,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2: 김수연이었습니다.
0: 기술의 우리 윤석준 그리고 오형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또 보라 이렇게 문자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정완훈 목사입니다. 8월 15일 광복의 기쁨 속에서 추록한 손양원 목사님은 쉴 틈 없이 전국을 다니며 60여 회의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옥중에서도 주와 동거하니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했던 목사님에게 자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광복의 달 8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에 화해의 메신저가 되어 보십시오. 손 목사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씨앗을 심읍시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 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하면서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부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마사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가까이에 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푸른빛과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고 그 조용하고 부드러운 색감은 우리의 눈을 편안하게 해준다고요. 반면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조명과 냉난방 시설, 화려한 간판과 텔레비전, 컴퓨터와 휴대전화 화면으로 둘러싸인 인공적인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듣고 보니 참 공감이 되죠? 그래서인지 휴일이나 또 휴가철이 되면요. 푸른 바다와 초록빛 숲, 탁 트인 하늘을 찾아가고 싶어집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안에서 쉬고 회복되고 싶은 마음이 본래부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시편 23편에는 상상만 해도 좋은 풍경이 등장하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그리고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서 소생시키신다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은 때로 몸이 뒤집히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서 목자가 일으켜줘야만 한다고 해요.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죠.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아무리 애써도 내 힘으로는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은 순간에 그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렇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키고 지친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다시 걷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유턴의 찬양이었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 찬양으로 우리 같이 힘을 내봤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어제는 2절, 오늘은 3절. 그래요. 오늘 오프닝에서 우리가 왜 푸른 바다와 초록빛 숲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아, 좋다. 좀 살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 온통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둘러싸여 살아가다가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바다를 바라보면 인간이 만든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 느낌 때문에 더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휴가를 또 아직 못 가신 분들, 늦은 휴가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 자연 속에서 또더 하나님 많이 많이 느껴보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연, 그 푸른 숲이 또 너른 바다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해결해야 될 일들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시편 23편에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아름다운 진짜 이유는요, 그곳에 목자가 함께 계시기 때문이겠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네, 우리의 두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실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분, 바로 풍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지쳐 쓰러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메마른 마음에 다시 힘을 주시고,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연의 소리를 느껴볼 수 있는 찬양 두 곡을 같이 했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송정미의 곡이었고요. 또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두 곡 다, 아름다운 새소리와 물소리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밑에 잔잔하게 들리기도 했는데,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좀 시편 23편의 그 풍경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 찬양을 듣고 있는 그 공간도 바로 시편 23편의 그런 풍경처럼 될줄 믿습니다. 3047번이며 요즘 일이 많아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힘내보겠다고 다짐을 주셨어요. 화이팅입니다. 네. 많이 지쳐 있을 때,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실 분. 여러분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믿고 걸어가는 오늘이길 바랍니다. 7619번님, 지난 휴가에 가족들과 오랜만에 바다에 다녀왔어요. 바다 너무 좋네요. 파란 바다 보면서 실컷 웃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했더니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돌아오니까 여전히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삶의 문제 계속 되죠. 그 속에 정말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또 믿습니다. 가족 모두 믿음 안에 충전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어쩌면 일상을 열심히 살아갈 때 그 일상 속에 영적인 루틴을 잘 지켜나갈 때 그때가 가장 또 영적으로는 파워가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일상으로 복귀하신 여러분 힘내시길 바래요. 5821번님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찬양 들으면서 또 나라사랑 축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고 주셨어요. 맞습니다. 내일과 모레예요. 바로 내일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모레 14일 금요일 7시 30분에는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이렇게 두 차례 올해는 열리게 되는데요. 2026 나라사랑 축제. 매년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전국의 어린이 합창단들이 모여서 무대를 꾸밉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들의 그 모습,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감동을 받게 될 겁니다. 올해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모든 과정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 더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62번님이 내 힘으로 일어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신다는 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그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아무도 몰라줘도 내 형편 다 아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무도 몰라줄 때도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청곡으로 주셨어요.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 같이 하시죠.

오늘 잠시 지치고 주저앉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일으켜주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실 목자가 계시다는 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 소방과 함께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의 시간은 여수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신분증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세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 오늘 33절, 34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예수님께서 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맹세는 원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정해 놓으신 그런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을 제도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하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맹세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맹세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우선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결코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진지한 행위가 바로 맹세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어떤 상황에서 맹세를 해야 되는지를 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는데, 어떤 한 사람이 멀리 여행을 갔어요. 근데 여행을 가면서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을 그 이웃집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내가 여행 갔다 올 동안 우리 좀 가축을 좀 돌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집주인이 여행을 갔다 와서 보니까 우리 집 가축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거죠. 의심이 되죠. 저 이웃집을 의심할 만한도 의심이 들 법도 하죠. 그렇죠? 굉장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관계가 정말 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 이웃이 죽이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때 그 이웃이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당신의 가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가축의 주인이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보상도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실을 말합니다라는 그 뜻과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맹세하면 무조건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까요? 사람들이 맹세를 악용하기 시작한 거죠.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원래 맹세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악용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맹세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그리고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 맹세를 하기 시작한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오늘 보면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는 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벌 받을까 봐. 그래서 뭘 두고 맹세하냐면 하늘, 그리고 땅,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룩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또 심지어는 자기 머리를 두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이죠. 사악한 인간의 그 본성을 깨뜨려 보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용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옳은 것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합니다. 37절,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맹세할까요? 여러분 왜 맹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못 믿으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맹세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저 사람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내 말이 진짜야, 믿어줘, 이렇게 맹세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내 말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면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속이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냥 참기름 하면 되는데 그 앞에 뭐가 많이 붙죠? 네? 참기름요? 진짜 참기름. 거기다가 또 순 100% 오리지널 앞에 별의별 게 다 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맹세할 때 흔히 하는 표현들 있죠? 내가 거짓말하면 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많이 해보신 솜씨들이에요. 내 거짓말하면 내 성을 갈아부러, 예, 간다. 예. 뭐 심지어는 내가 내 말이 틀리면 내 목을 걸게. 예, 심지어 목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장을 지진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성을 간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맹세에 관하여 말씀하신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맹세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믿을 정도로 그런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실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2장 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117편 2절에도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진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럼 여러분, 거짓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거짓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죠.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왔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죠?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그 나무의 실과는 먹되 뭘 먹지 말라고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절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사탄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하죠? 거짓말을 해요.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야.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사탄이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여러분 시편 5편 5절 6절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편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정도로 거짓을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탑재되어 있냐면 이 거짓말이 탑재되어 있어요. 얼마나 능숙한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58편 3절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8편 3절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결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이들한테 거짓말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린이집에서 거짓말 가르치는 어린이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입에 과자가루만 묻어가지고 있는데 너 언제 과자 먹었어? 그러면 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안 먹었는데. 눈도 깜짝하는 거짓말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제 딸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거짓말 좀 안 하는데 세 살 때였던 것 같아요. 안방에 그냥 뭐 그래파스로 막 벽에다가 막 온통 낙서를 칠했어요. 엄마가 화가 나죠. 누가 그랬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눈도 깜짝하고 아빠가 그랬어?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거예요? 누가 그거 가르쳐줬습니까? 너 이럴 때 누가 물어보면 아빠가 그랬다 그래?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거짓말합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거짓말이 탑재되어 있어.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하는 데는 두 가지 상황에서 거짓말을 해요. 첫 번째는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공격에 처했을 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팍 튀어나와요. 마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말 종교 지도자들한테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좀 멀리서 불을 쬐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에 여종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베드로를 본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인데 너 예수님과 함께 했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 이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거짓말하죠. 나 예수님 모르는데.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하는, 나 모르는데 이렇게 거짓말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몇 번을 부인하죠? 세 번을 부인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세 번째는 어떻게 부인하냐면 저주하며 맹세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거짓말해요. 사람이 어떤 위기를 당하거나 공경에 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올 수 있죠. 둘째는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을 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성령이 충만했죠.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각자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가지고 오고 또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막 구제하고 막 뭐 너 거 내 거 할 거 없이 그런 막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막 은혜가 넘치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너무 그냥 은혜가 높으니까 뭐 돈이 귀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막 나눠주기 시작했죠. 그때 아나니와 삽비라가 우리도 헌금을 좀 하자. 우리도 좀 인정을 좀 받자 그래가지고 땅을 팔았어요. 순수한 동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땅을 팔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땅을 판 값을 절반을 감추고 절반만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땅을 다 판 값입니다 하고 베드로 목사님 앞에 그걸 내놓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 거짓말을 깨뜨려 보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하여 뭐라고 책망했냐면, 네가 사람 앞에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다라고 책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 모두 죽죠.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어떤 공경에 처하거나 또 자기를 막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을 때 거짓말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면 손해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진실하면, 너무 진실하면 사람들한테 이용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면 안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진실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년 전에 명절 때 처갓집에 올라갈 때였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처갓집 파주에서 모였는데, 주일날 오후에 이제 새벽 예배, 오전 예배 끝나고 이제 오후에 출발을 했는데, 보통은 이제 이게 역귀경길은 안 막히잖아요. 서울 올라갈 때안 막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명절 끝물이어가지고 올라가는 길도 엄청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6시간을 운전하는데 막그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힘든 거예요.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천안쯤 가서 숙소를 잡았어요. 그때 이제 제 딸도 어렵고 막 피곤하고 그래서 아, 하룻밤 자고 가야겠다. 그래서 천안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원래는 이제 이렇게 뭘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겨와가지고 숙소 옆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뭐 당장 필요한 것들 이것저것 좀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영수증을 보니까 뭐가 하나 계산이 안 됐냐면 아내가 클렌징 폼을 6,500원짜리를 분명히 구입을 했는데 그게 계산이 안돼 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6,500원을 번 거잖아요. 그렇죠? 계산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우리 자고 내일 아침에 출발할 때 우리 편의점 들려서 그때 계산하고 가자. 그러고 이제 자고, 일단 잤어요.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저는 차를 빼고 아내는 편의점 가서 이제 6,500원을 내고 왔죠. 그때 사장님이 제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아, 다른 분들은 계산이 안 돼도 안 오던데 어떻게 다시 오셨네요? 자, 여러분,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아, 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때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을 보여줄 너무 좋은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뭐라고 망언을 했냐면, 이 편의점 언제 세워졌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안에서 파주 갈 때까지 제 아내한테 잔소리를 했어요. 아니, 그 좋은 전도의 기회를 왜 놓쳤냐고. 그게 말이야, 방구야. 가게 오픈한 게, 언제 오픈한 게 그게 무엇이 중요한데. 아니, 우리 아내도 왜 그걸 질문했는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복음의 길이 막힙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작은 진실함이 여러분 복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에서 진실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숨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내분들 남편 몰래 막돈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 몰래 막 비자금 숨겨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비상금 막 꼼, 물론 조금 필요할 수도 있긴 하지만, 가끔은 몰라도, 여러분 너무 막안 돼요. 그러면 투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진실해야 돼요. 나의 편의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막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일터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못 믿어. 못 믿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누가 봐도, 야, 진짜 저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할 때 여러분,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함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진실함은 뭐냐면, 마음과 말이 같은 것이 진실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마음과 말이 같은 것이 진실합니다. 3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마음이, 내 생각이 예수면 말도 예수. 내 마음에 노 하면 말도 노. 이것이 바로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2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나중에 그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적이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2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오늘 말씀하고 똑같이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 마음속으로, 오케이, 예스 하는 것은, 어떻게 입으로? 예스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고, 마음속으로 노,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입으로 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한 발음을 면하라,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실함이에요. 마음과 말이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정서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예와 아니오가 굉장히 불분명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노, 아닌데 체면상 입으로는 예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마음은, 제가 좀 하고 있죠? 제가 처음에 아까 뭐라 그랬죠? 마음은 마음 아닌데, 그죠? 그 반대로 마음은 예인데 말로는 아니요라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식사 좀 더 하실래요? 좀 먹고 싶은데 여기서 내가 더 먹으면은 모양이 빠지니까 아니,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죠.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 13년 생활하고 딱 한국 왔을 때 진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미국은 예스, 노가 분명하거든요. 예스면 예스예요. 그래서 음식 더 먹을래요 하면은, 노 땡큐 하면, 그러면 노예요. 그건 노인 겁니다. 아니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제가 이제 우리 처음 와가지고 신방을 가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 전주에 입원하셨어. 입원하셨는데, 그래서 신방 가려고 이제 어디 몇 호실이냐고 물어보려고 전화를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따 목사님 여기가 어딘다고 온다요. 오지 않아도 됩니다. 안 와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이고, 목사님, 뭐하러 이 먼데까지 오신다요? 오지 마세요. 진짜 오지 마세요. 절대 오면 안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진짜. 오지 말라고 그래갖고. 제가 몇 번은 확인했거든요. 집사님, 아, 그래도 내가 가야 되는데. 아, 절대 오지 말라고. 갔어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손을 잡으면서 막 반가워하는데,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우리나라는 노가 아니더라고. 이 아니오가 아니에요. 자, 그때 깨달았어.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함은 뭐냐면, 자, 뭐가 같아요? 마음과 말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합니다만은, 이걸 오해해가지고, 그래,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오늘부터 진실해야지, 그래가지고 아무개 옆에 애기 보면서, 아따 누구 닮았는지 몰랐는데 참 못생겼네 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실함이 아니라 무례함이죠. 무례함.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실함은 사랑이 없는 무례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실함은 거짓 없는 마음이죠. 마음과 말이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가 진실하기, 우리의 말이 진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당연한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0: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원망이 나오게 되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차면 여러분 우리 입에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고치려면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꽉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함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이 같은 거예요. 둘째, 진실함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같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같은 것이다. 첫째는 마음과 말이 같은 것이고, 두 번째는 말과 행동이 같은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은 것을 언행일치라고 하죠. 반대로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언행불일치, 위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장 많이 비판하는 이유,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언행불일치였어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뭘 보고요? 우리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우리의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공항이나 공공기관에 가서 신분증을 제출하면 그 신분증을 받은 사람이 뭘 확인하죠? 신분증을 확인하는데 뭘 확인합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사진과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해요.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신분증에는 분명히 김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굴이 전혀 달라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를 통과될까 안 될까요? 내 신분증 딱 있는데 장동건 사진이 딱 있어요. 그럼 이렇게 통과되면 안 돼요. 그걸 위조라고 하죠. 위조 신분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증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는데 삶의 모습이 없으면 여러분 그 신분증 위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실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말 진실함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이 일치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분증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 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3-2056 국동제일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12일 수요일 아침이네요. 뺨을 감싸는 바람이 좀 시원함이 느껴지는 아침인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들한 썸머 스페셜 이진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공연은 없었다. 네, 여러분 2026 나라사랑축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네요.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7시부터 사전 공연이 시작되고요. 공연 입장은 6시부터 가능하니까요. 일찍 오시기를 바라고요. 근처에 매점이 없어요. 개인 생수 정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이런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 제가 수원에 살 때, 수원에서 나라사랑축제 했을 때는 오전부터 가서 줄을 섰는데요. 내일은 몇 시부터 가서 줄 서면 되나요? 와, 수원에서 했을 때는 오전부터 줄을 섰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내일 우리 여수는요, 오전부터 줄을 서실 필요는 없어요. 6시부터 입장이니까요, 좀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제주에서 오신다고 차량을 배에 실어서 오겠다는 분도 계셨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공연 보시러 오시는 분도 정말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공연입니까? 합창입니까? 무용입니까? 뮤지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여러분 2026 나라사랑축제 한마디로요, 지금까지 이런